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는 시간이나 자투리 자원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그분께 드리는 예물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관계, 일상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단지 교회 안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겠죠.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혼자 있는 시간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향기가 특정 순간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흘러나오듯 우리의 삶도 이렇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요. 전 존재로 하나님께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 옆에 정직하고 또 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를 묻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일상이 또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들한 오늘 6월 15일 월요일 아침 1부 첫 곡 송경민 목사님의 일상이라는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네, 송경희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 일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이빅 밴드 또 한이 사모의 음성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6월 15일 네, 월요일 아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어떻게 시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좀 평범하고 뭐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참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이 일상이 그냥의 일상이 아니라 정말 기적과 감사로 넘친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상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의 출첵 받아 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 일상 이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나 81번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주 휴가 시작이 되었네요. 그죠? 네. 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한주 시작,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하시고요. 금요일 되면은,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가 넘치고, 또 일상의 기적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5463번님, 한 주의 시작 병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 아이고, 어디가 아프셔서 또 병원에 가셨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또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내 병원이지만 내일의 시작은 또 일상에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빨리 또 네, 퇴원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95번님 주일 예배 설교 말씀과 피디님 오프닝 말씀이 일맥상통하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평범한 일상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요. 주께 또 기쁘게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목사님 말씀이 이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내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굉장히 좀, 감동이 더몇 배로 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으로 돌려주실 때, 그때, 아, 확실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더 깊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도 기쁨, 감사가 넘치시길 바랄게요. 오늘이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0: 마지막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함께 지어져가는 팀리고십의 곡이었습니다. 3100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아, 안강입니다. 라고요. 우리 3459번님 보내주셨네요. 더운 날씨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 지역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포항입니다. 경주입니다. 영천, 영덕, 울릉도에서도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아 요즘 울릉도 계시는 분들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한번 출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같이 받고 있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476번님, 샬롬 일상으로 들어오셨고요.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연속이길 바랍니다. 아멘. 6181번님께서요. 시편 131편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창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131편.

진짜 울릉도에서 좀 들어오세요라고 했더니 와주셨어요. 7179번님. 늘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식구들 모두 후회 없는 일상이 되기를 중보합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라고요. 7179번님. 울릉도 맞으시죠? 네. 보내실 때는 울릉도입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울릉도 애청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고 또 우리 뜨란 식구들 축복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667번님 흥해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금 날씨가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날씨 예보가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뭐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3328번님 하루하루 깨어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의 뜰안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은혜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 네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조수정님의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도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는 신청곡으로 준비해 봤고요. 우리 새싹분이세요. 941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9417번님께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땡땡땡땡 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이고요. 네 글자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땡땡땡땡 말하시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사랑한다 말하시네. 2번 사모한다 말하시네. 1번은 사랑한다, 2번은 사모한다. 사랑일까요? 사모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1번은 사랑한다, 2번은 사모한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프티드의 찬양 지금 함께합니다. 땡땡땡땡 말하시네 함께 하시죠.

사랑한다 말하시네가 정답이었고요. 1번이었어요.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일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3577번님의 신청곡은 네, 잠시 후 2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096번님 그리고 뒷자리 번호 5449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박현순 씨의 은혜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은혜 들려주세요라고요. 우리 3328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하루하루 깨어 있음에 감사하고요. 언제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 신청해 주셨죠? 이곡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드란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0: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그래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후 60년 봄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제수 신분으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은 너무나 큰 특혜를 받습니다. 로마 당국자는 바울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와 같은 공동 감금 시설이 아니라 감시하는 병사 한 명과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가택에 따로 연금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총독이 보낸 서류를 보면 바울은 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바울은 육신이 쇠사슬에는 묶여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포항과 영덕과 경주, 영천 땅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표면적인 이유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들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택에 연금된 후 사흘 후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높은 사람이라면 로마에 있는 11곳의 회당 지도자들입니다. 회당 지도자들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도덕적 신망을 갖춘 인물들이고 타국 로마에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이기에 바울은 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왜 불렀을까요? 17절에서 19절에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 중 최고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0: 바울은 로마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히니까 로마에서는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회당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반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공동체의 리더를 공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이들을 불렀던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회당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형제들, 나의 동료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면서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바울의 연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나는 별종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주장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즉 바울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로마 당국은 바울의 무고함을 인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나를 기소한 적대자들의 잘못도 고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네 번째 주장은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송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요약은 복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었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진실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과 연설을 살펴보면 늘 놀랍지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복음의 결론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지 아주 감동 그 자체입니다. 비록 바울은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인 신분이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도 전하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면 어때? 쇠사슬에 매이면 어때? 회당 지도자들이 반발하면 어때? 나는 예수만 전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전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온 인류의 소망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고위직에 오르는 것도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온 인류의 소망인 예수를 그래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자리, 수많은 위치, 수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도 전하는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래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6243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영덕에서 지금 일을 하며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운전하시면서 문자는 보내지 못하시지만 늘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9417번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나요? 안한것 같은데, 그죠? 우리 9417번님 새싹분이세요. 오늘 첫 방문이신데, 9417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 일상으로 출첵하면서요, 서툴지만 이행시를 좀 지어봅니다. 1. 일하는 즐거움, 솔솔함이 배가 되어가는 요즘. 상 주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더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와, 정말 일상으로 멋지게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요즘에 좀, 그 솔솔함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네,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2부 시간에서도요, 일상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이 일상을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뭐, 쭉 나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의 일상은 뭐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의 일상은 늘 감사입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금 나눠주세요. 3577번님은 포항제철소 안에서요. 열심히 일상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CCTV 정비 작업 중에 일상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택도 없죠. 그럼요, 맞습니다. 일상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은 김석규 목사님 작곡 1기인가요? 1집인가요? 아, 17집이네요. 네, 17집 앨범에 있는 곡. 십자가 앞에서 합창으로 함께 하시죠.

아멘. 이지연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0346번님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6182번님도 그 나라 가길까지 늘 보호하시네 라고 예쁜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8929번님이세요. 샬롬, 주말부터 감기 몸살 기운으로요. 지금도 약 기운에 아유 좀 몽롱하다라고 하셨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감기를 시작하니까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일상이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감기가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걸리면은 이렇게 연이어서 같이 어떻게 순번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같이 또 걸리더라고요. 나름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른 또 건강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2부 시간에서 일상이라는 두 글자, 또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일상. 나의 일상은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일상은 네모입니다. 라고 들어오세요. 김주택 씨의 찬양 하나님이시와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서도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2부 시간에 준비한 찬양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곡이고요. 참 많은 분들이 신청들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특별히 많이들 신청해 주신 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그때 계셨던 저희 극동방송 지사장님께서요. 와, 이 찬양은 정말 이 찬양 제목만큼 나와야 되는 곡이 아닌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들 신청을 하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이 정도는 정말 신청을 해야 되나? 정말 이 정도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리의 땡땡을 불러도라는 찬양이에요. 앞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주리의 땡땡을 불러도.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만 번을 불러도. 2번, 천 번을 불러도. 1번은 만 번이고 2번은 천 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 찬양이 만번 신청곡이 들어와야 되나? 와, 정말 천 번까지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2014년도에 이 찬양 신청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리...

유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만 번을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천 번을 불러도 될까요? 지금 바로 찬양 나갑니다. 들으시면서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양 속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리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땡땡을 불러도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리에 몇 번을 불러도 일까요?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1번은 만 번이고요. 2번은 천 번입니다. 만 번을 불러도 아니면 천 번을 불러도 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1번, 만 번, 2번, 1000번 중에 지금 들어오세요.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계시네요.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아멘. 네, 724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5449번님도 보내주셨고요. 2681번님은 숫자로 네, 보내주셔서 1 다음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잠시 발표하고요. 역시 이거를 불러도죠? 라고 1595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6446번님께서는 샬롬 저의 일상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질병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싸우고 있지만 치유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요. 하느님께서 우리 6446번님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요.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 네, 잘 맞춰주셨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나목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주나무 워십의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요,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주리에 몇 번이었을까요? 주리에, 그쵸? 정답은 만 번을 들어도 감동을 그대로 느낄 것 같은 천 번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천 번이 정답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리운 주님,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천 번을 불러도 아주 좋은 찬양이죠. 수고하세요, 피디님. 이렇게 또 정답 526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네, 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328번님, 그리고 404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에게 일상은 어떤 선물인지, 저의 일상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2667번님께서는 저의 요즘 일상은 포항 극동방송 듣는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고 있는데 참 유익이 많이 됩니다. 위로와 도전, 평안과 또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667번님. 극동방송이 일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네, 맞죠?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극동방송 또이 시간 사랑의 뜰안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0: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 지혜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충분한 진략과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이란 것이 그렇게 지루할 수 없는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라도 목표가 없는 사람들 마냥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미래에 있어서 그 결과는 엉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쓸데없는 오랑이나 놀이로 헛된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일이 있으니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시키고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영적 비결이 터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며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남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뚝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비결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잡아둘 수가 없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완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때가 다 똑같지 않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는가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막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당황해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며,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에 기류를 타서 독수리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막상 길이 열렸을 때에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때가 악하니라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없도록 하는 많은 갈림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 명예 그리고 정욕적인 욕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길만 바라봄으로 인해 악한 세력의 사냥감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독수리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롭게 살게 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끄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모래시계는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릴 걸, 욕심을 좀 더 빨리 버릴 걸, 그때 그러지 말 것을 하며 많은 후회를 하지만 한 번 지나간 인생길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며 허비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허영에 영안이 멀어버리면 한 번뿐인 우리의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믿는 자들의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0: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마술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지평을 연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구두수성공이란 보잘것없는 배경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도 땅에 심었죠. 그의 생애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그마한 일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위대함은 크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닌 섬기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부르의 명언을 남기고 그는 인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 다할 때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공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문덕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우성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불신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기도 제목 나눠주신 걸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친히 아신 줄을 믿습니다.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들이 정말 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속한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루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첫 기도사연은 04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아내는 40여 년의 류마티스 후유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경주 모공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주위에서 류마티스를 앓고 계신 분들을 가끔 보는데 참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1: 네.
0: 네, 이 분을 위하여서 빨리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밤에도 푹 잠을 잘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0407번의 아내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407 아내분의 그 류마티스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또한 힘들어하는 또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날마다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넉넉히 이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며 하루하루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0: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데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최근에 고백했습니다. 치료 과정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공동체도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회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관계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청년을 위하여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815번님을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815번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림으로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참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영혼을 주님 친히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더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이 청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치료 과정 속에서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나의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서 확인하는 이 시간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말미암아 함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송축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 소망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교회가 함께 그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어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 투병 생활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번 주는 남편이 현장 일당 받은 돈으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떡을 떼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날씨에도 일하는 저희 남편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지켜주세요. 저희 가정 회복 시작 과정에서 남편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몸에 병도 있었고 관계에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목사님 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471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좀 뿌듯함이 한결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4714번님의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714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부관계를 결국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남편분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일하시는 이 남편분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들을 기쁨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0: 회복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예수님이 호주 되시는 가정,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돈독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읽을 텐데, 중보 기도 제목 94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내 대장암 완치 및 자녀 3형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늘 여호와만 섬기는 가족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9416번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참 아빠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영적으로 서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네. 그런 가장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제가 9416번님의 아내분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416번님의 아내분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대장암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내분의 마음과 그 영혼을 주님 친히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은 더디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시간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가장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아내분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친히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주님 이 남편분에게 알려주시어서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한 마음과 그 아픈 심령을 주님께 늘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아내분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명제분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을 사명제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이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요. 믿는 자의 소망은 정체되어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입니다 하고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우리 신랑 이 집사 속히 교회 출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내분께서 간절한 남편의 네. 교회 출석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교회를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0: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군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내분은 출석하시는데 이제 남편분이 출석을 안 하셔서 늘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59번님의 아내 남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459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교회에 나오지 않는 3459번님의 남편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친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이 남편분에게 알려주시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이분 이 가정

0: 그러니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조만간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 함께 손잡고 갔다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이어서 27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만 교회에서 어려움으로 20년 넘게 다닌 교회를 몇 주 전부터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교회는 낯설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 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0: 네.
1: 네. 우리 2708번님과 또 그 가정이 이 아픔이 빨리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선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네, 이 가정을 맞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708번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8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어서 함부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쉽진 않고 또한 그토록 사랑해왔던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2708번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고 어떻게 자라게 하셨고 어떻게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원함도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신지를 우선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2708번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항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를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2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장사 잘될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1: 네, 그렇죠.
0: 가게들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또 소비를 또안 하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724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240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장사를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시간들 가운데서 참으로 상황은 더디게 해결되고 상황은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0: 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경제가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64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은찬이가 8월 11일 중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이번 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시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 서로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은찬이 소은이 사랑하는 남편, 친정엄마, 우리 가족 모두가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검정고시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0: 아, 그렇죠.
1: 많이 네. 힘든 시간들인데 엄마는 은찬이를 잘 보듬어 주시고 은찬이는 또 결단한 대로 시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도 친정엄마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6466번님의 아들분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466번님의 아드님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8월 11일 중학교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시험 보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미래의 앞길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의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은찬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은찬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은찬이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알아가는 이 가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정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은찬이, 소은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가정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은찬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0: 화이팅입니다.
1: 467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사업체 자동차 수리 관련 중장비 업체인데 상호명에 샬롬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업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네. 부탁한다고 올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너무 멋있는 또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4678번님의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678번님의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익만 내는 사업체가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는 사업체가 되도록 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4678번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정말로 이 사업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사업체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체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 사업체구나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0: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호명이 있어서 샬롬을 또 들어가는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름대로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이 사업체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는 478번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일로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동차 수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보듬어주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친정엄마가 대학병원에 골수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아, 정말 떨리겠어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정말 골수 검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엄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7087번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87번님의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진데 주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골수검사 결과에 있어서 주님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정말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7087번님과 친정엄마 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92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은 구역전 광장 인근에서 연로하신 분들, 장애우, 노숙자, 병역자분들께 장장 17년째 작은 도시락, 빵, 컵라면, 떡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계시답니다. 매주 두 번씩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창고에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0: 네,
1: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장애분들과 노숙자분들, 병역자분들을 위해서 17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주님 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주님 그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노숙자, 병역자, 장애인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주은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사역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욱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은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되시는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사모님, 장장 1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을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네. 더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쉽게도 우리 소개해드리지 못한 중보기도 제목들을 네. 모두 조합해서 목사님이 마침기도 해주시기
0: 네,
1: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도하는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더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고달프고 때로는 비참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요 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신 그 하나님 붙들며 인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소망의 기도를 마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곤 목사님, 진행의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일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 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 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 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바램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꽃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우리를 채우십시오. 내 영혼아 무엇을 근심하느냐, 너는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생명수 샘교회 이종만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 땅에 복음 통일, 예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모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여 제사장 나라의 복과 장자의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정부와 국회 차별금지법 입법 재논의 움직임 결과 법원의 동성파트너 법적 보호 판결 등 전통적 가족 가치를 뒤흔드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성경적 창조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연합 기도대회가

0: 열렸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하고 거룩한 영적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

0: 순수한 영적 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예장 합동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 역시 대회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민문화운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도시데이터 기준 1만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태아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 뒤 서대문역과 대한문을 거치는 도심 거리 행진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적 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2026 기독학생연합기도운동 더 라이트 집회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사단법인 꿈미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8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입시 경쟁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 대표들은 교실 내 따돌림과 폭력 문화를 회개하며 학교마다 복음의 동아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450명이 학교 기도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역교계와 연계해 중고등학교 학원 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도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11월 1일을 총력 전도주일로 지정해 바로 그 한 사람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병배 선교국 총무는 말로만 전하는 사역을 넘어 복음에 맞는 삶이 동반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태신자 기도를 거쳐 11월 1일 이웃 초청 행사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됩니다. 김정석 감독 회장은 이번 운동이 단순한 교회 성장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7.14 연합 대성회를 앞두고 영남 지역 교회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대구 경북 연합 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3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첫 번째 지역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앙갱신과 복음통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빠져들면서 기도의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연합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분열된 나라의 공의 회복과 무너진 가정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대회를 이어갑니다.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선교사 감소와 사역지 편중 등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는 어제 태국 방콕에서 선교 70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삼승 선교사는 지난 70년 동안 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으나 최근 신규 유입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별세 수치가 2020년대 들어 12명으로 증가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익만 태국신앙연구소 소장은 한국 선교 인력의 84.2%가 방콕 등 중북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동북부와 남부 무슬림 지역으로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

0: 김주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태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건강한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동반자 선교 모색에 힘쓰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8도, 평양 26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오니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목소리)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M。
1: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조원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싱그러움 속에서 저희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 일들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며 살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고르게 하시니 참으로 회개하며 감격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크고 넓었으나 저희의 감사는 작았고 말씀은 분명하였으나 저희의 순종은 더디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세상은 흔들려도 분주함으로 흩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가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포항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선교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북녘 땅을 따뜻하게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형식과 습관이 아닌 회복과 진정성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의 안전과 국방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새 힘을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분들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의 아픔과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서가지 맙시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미국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낙이 되신 원로 목사님, 은퇴 후 자비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와 간연하게 헌신을 기억하옵시고 대원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와 평강의 봉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영원하리라.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유, 오늘도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와 경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매출이 급감하고 너무너무 사업이 안 되고 힘드니까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풀이주고 얼굴이 보니까 답답해 보이고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을 하나 딱 꺼내더니 거기에 딱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자 사장님이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큰 수건에 점은 아주 작은 건데 왜 검은 점만 봅니까? 그 검은 점 위에 모든 것은 흰색 아닙니까? 우리의 이 지금 아픔은,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검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딱 만나면 언제나 검은 점 같은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아내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신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나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안 된다는 사람 늘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잘 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역경을 거꾸로 경력, 인연을 거꾸로 연인,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힘들다 거꾸로 바꿔보세요. 다들 힘내.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엄청난 뜻이 달라집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impossible, 불가능하다, 나는 못해, 거기다 점 하나 찍어볼까요? I'm possible. 점 하나 찍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빛이 돼요. 빛 때문에 못 산다, 빛 하지 말고 점 하나 찍으면 빛이 돼요. 그 다음에 dream is nowhere, 꿈이 어디에도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를 조금만 띄워봐.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별로 재미있게 안 들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좋은 생각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생활이에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물러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해야 돼. 예, 아멘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 아멘을 절에 하나 속으로 하면 되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니나 아멘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목사 설교 장단 맞추라고 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어디 가서 설교해도 나는 걱정 안 해요. 뭐 복은 본인들이 받으니까. 저는 대구 가면 참 난감합니다. 대구 분들은 절대 아멘 안 해요. 아유, 속으로만 했대요. 아, 괜찮네. 괜찮네. 그 정도 해도 저는 괜찮아요. 충청도 가니까요. 절대 시험 안 받아. 주일날 설교했는데 아멘이 아주 늦어요. 충청도 분.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시험 받지 말라고. 우리는 주일날 설교하면 수요일 중 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 하면 좋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놀라운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물러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35절을 다시 읽을까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담대함은 여러분 뭡니까? 확신을 말하는 거.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비굴해져요. 겁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모든 초대교회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들,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바로 그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내용이 히브리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 불이 났어요. 온 집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불이야 하고 다 뛰어내려왔는데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아.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소방관들이 다 말려요. 너무 불이 거세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막내 아들이 막 소리쳐 우는 거예요. 아빠! 아빠 살려줘! 살려줘! 아들은 연기 때문에 아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창문을 향해 2층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아빠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보고 있으니까 너 뛰어내려! 아빠 믿고 뛰어내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때 아빠의 말을 믿고 뛰어내렸을 때 소방관들과 아빠는 힘을 다해 그 아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의 때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 시간에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담대함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돼.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2부에 마치고 아들, 딸 가정이 장례를 마치고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70밖에 안 됐는데 젊은 나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실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세상에 자전거가 전복되는 바람에 머리를 땅에 부딪혀가지고 응급으로 가셨지만 그날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사랑하는 부인 권사님 자녀들을 얼굴도 채 못 보고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남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신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저는 내일도 이제 시드니로 비행기를 호주로 타고 갑니다만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 보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TV 스크린에 보면 요즘 참 좋아졌어요. 거기 보면 운항 정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떤 궤도로 가고 있을까? 전혀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처럼 아주 맞다면 맞다고 고개라도 끄덕. 맞지요? 지금쯤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다 나와요.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기온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몰라요. LA에서 한국까지 보통 한 13시간, 14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상공을 쫙 날아갈 때 중간쯤 가보뇨 깜짝 놀랐어. 바깥에 온도가 몇 도냐? 영하 72도야. 이야, 영하 72도.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영하 72도 밖에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비행기 안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비행기 안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추워서 이렇게 담요덮고 다 있으면 쥐가 알아서 비행기가 다 가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외부의 어떤 추위에도 풍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행기 안처럼 다 품어주시면 참 아멘도 작게도 한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모든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담대한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갖고 절대로 네버 기브 업 포기하지 말아야 돼.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가 델리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여러분 천국 가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축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TV도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1차 경기가 있었어요. 11시 그 시간이 우리 시무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들 밥 대접하는 시간이라 이건 난 말도 못하고 축구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거의 표시도 못 내고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위로식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속으로는 걱정했어요. 잘 될까 궁금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 손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손흥민이가 꼭 넣기를 바랬어. 그래서 이제 빨리 밥 먹고 팍팍 올라왔어. 그래서 TV를 딱 켜자마자 바로 한 골을 먹는 거야. TV 안 받는겨? 아이 그 순간에 제가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오늘 졌다. TV 딱 끄고 에이 오늘 참 벌써 이래 먹으면 끝났다. 이랬으면 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요 2대1로 이긴다 확신이 오더랑께 2대1로 반드시 역전한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선거 이후에 지금 이 힘든데 경제도 어려운데 축구까지 접어있어. 이거 나라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하나님 어쨌든지 우야든지 이기게 해주십시오. 역전승을 주십시오. 아 내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봤어. 이야 황인범이가 기가 막혀 돌려가지고 이야 그 다음에 오형규 손흥민이가 좀 재밌게 들어줘요. 난 손흥민이가 나갈 때요 아유 왜 손흥민을 왜 빼지 걱정했어. 그런데 오형규가 딱 들어. 여러분 오형규가 4년 전에 난 이런 걸 잘 봐요. 뭐라고 썼냐 일기장에 나는 4년 뒤에 국가대표로서의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이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갖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감독이 딱 보내니까 막 황인범이 센터링 하니까 그대로 우리 교육자실이요 역전승을 하는 동안 동시에 전부 다 주야 하나님은 역전승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첫 경기에 승리한 거는 16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 첫 경기 1승한 거 힘듭니다. 조금 전에 브라질하고 모로코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아니야 그 보진 않았지. 그냥 뉴스로 잠깐 내가 봤어. 문자를 봤어. 1대1로 비겼어. 난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아이 브라질도 비긴다는 게 이게 첫승하는 게 힘들어. 근데 대한민국이 첫승한 건 이게 대단한 거야.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93%라.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해요. 이왕 축구 얘기 중에 내가 끝 마무리 할게. 잘 봐요. 이제 2대1로 이기고 있어. 연장 6분이 주어졌어요. 아이 6분이 빨리 안 지나가네. 제 관심은 뭐냐? 오직 심판의 휘슬에 있어. 아이고 6분. 와 안 불어. 빨리 안 지나가네. 야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피가 마른 거예요. 그 한 골 먹을 뻔했잖아. 참 여러분은 참 재미없게 들어요. 이야 결정적으로 그 골키퍼가 안 막았으면 비겼어요. 하나님 6분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요거예요. 휘슬이 울리는 순간 대한민국 선수 참 멀쩡하고 막 울고 어떤 선수는 그럼

0: 땅에 얼굴을 박.
1: 그 다음에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하냐? 그제서야 다리에 쥐가 나간 걸 참고 다리 붙잡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나는요 그냥 안 지나갑니다. 이걸 가만히 봤어. 아하, 심판이 휘슬 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생각에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휘슬을 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 휘슬을 부는 그날까지 우리는 큰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남김없이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한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하느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성장해야 돼요. 늘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운동하다가 하루만이라도 운동 안 해봐요. 다시 비만증에 걸려. 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힘들다고 나 이제 교회 가도 소용없어 때리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끝날 때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더 좋게 만들어주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랬어. 침륜한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면 한때 열심히 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철학기도 하고 옛날에는 성경 열심히 읽고 옛날에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르는 찬양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후회가 없어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물러서면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잘 알아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전진 또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남극을 탐험하던 탐험대가 그새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추위와 피로로 대원들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대장이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앉지 마라. 절대로 앉지 마라. 조금만 더 걷자. 멈추면 얼어 죽는다. 멈추면 얼어 죽는다. 대원들은 그 말에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대장과 함께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도 중도 포기 안 하고 모두가 무사하게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목표의 정상에 등반했습니다.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고 기도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감사하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오늘 주신 이 감동으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전진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삼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신 귀한 분들 위에, 오늘 방문하신 정종식 의원님 위에, 오늘 우리 오진호 김도희 집사님 은성이 은광이 위에, 오늘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과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어요.
1: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0: 네.
1: 또 핵개발을 멈추기 위한 그 조치였잖아요.
0: 그렇죠.
1: 북한은 이에 대해 우리와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려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비난했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들,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한 시도와 또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 만큼 통일 그리고 평화는 더 값지겠죠.
1: 네. 그 평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참 많고요.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함께 기도의 산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 아멘.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는
0: 아멘.
1: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계신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지금 바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키즈벤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복음 통일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와 함께 문자로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2483님은 너무나 예쁜 공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오늘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사냥 잘 듣고 있어요.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와.
1: 지금은 집인데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24님 인천 계양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대요.
1: 네.
0: 오늘 날도 좋고 한데 깨끗하게 정리 잘 하시고 더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천에서도 듣고 계신데 더워서 카페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
0: 네.
1: 일산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파주에서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그 독재 사회가 속히 무너지기를
0: 하시면서
1: 1113님 참석해 주셨어요.
0: 시흥에서도 오늘 퀴즈도 기대돼요 하셨는데 이외에도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죠? 얼른 출석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대표다. 우리 지역의 기도의 사명자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출석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OFD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 그 은혜의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는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6월이라서 아마 각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또 우리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참 많을 텐데
1: 네.
0: 여러분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자리

0: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면서 간증도 들으시고 우리 탈북미 목회자분들이나 탈북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초대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권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들 뭐 연결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시면 저희 극동방송 북방사역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석균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강중현 씨의 나는 민노라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0: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은 가볍게. 그러니까 퀴즈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또 저희 힌트를 들으시면 거의 다 맞히실 수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번과 2번 가운데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또 정답까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 출신의 아내와
0: 네.
1: 이곳 남한에서 태어난 남편의 대화 가운데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도 이제 미리미리 이해하고 또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한 뼘의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정답 보내실 때는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하나 민수 대화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우빈 씨랑 미연 씨가 아주 이쁘지 않나요?
5: 아, 그러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려나 했는데 야,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 둘이 아주 알콩달콩하고 너무 좋았어.
4: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우빈 씨가 참 톱진 것 같아요.
5: 어? 톱지다고? 아, 이거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거 최고라는 말이지.
4: 아니, 영어로 톱이 아니라 우빈 씨가 또 잘 꾸미고 옷도 잘 입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톱지단 말이에요.
5: 아무튼 이 우빈이 칭찬하는 말인 거지 이게?
4: 아니 그럼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도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살기가 괜찮으려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주 톱지게 잘 해놓고 살더만요.
5: 톱지다라.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해도 우리도 톱지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0: 오늘은 톱지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북한어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톱지다를 사람한테도 쓰는 거고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쓰나 봐요.
1: 그렇죠.
0: 네.
1: 뭔가 근데 이 톱지다라는 어감만 들으면
0: 네.
1: 이 뜻일지 바로 연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근데 영어 톱이랑은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자,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로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날카롭다.
0: 오, 우빈 씨 참 날카롭더라. 이거인가요? 2번.
1: 겉보기보다 알차다.
0: 겉보기보다 알차다. 그쵸. 사람한테도 쓰고 아까
1: 네.
0: 집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였는데 잘 꾸며놓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톱져요. 이럴 때.
1: 그쵸? 그리고 네. 5298님은 이렇게 보기 내드리기 전에 가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0: 네.
1: 아, 이거 같은데 하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문맥상 야무지다 같은데 맞나요?
0: 오, 비슷해요.
1: 야무지다.
0: 맞아요.
1: 그죠, 그죠.
0: 네, 사람한테도 쓰고
1: 뭐 열매도
0: 네.
1: 야무지게 했다. 뭐
0: 그렇습니다.
1: 손도 야무지다.
0: 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물건 사람이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1: 네.
0: 자, 톱지다라는 말 어떤 뜻일지 저희 보기 두 개 드렸잖아요.
1: 1번이 날카롭다.
0: 2번이
1: 겉보기보다
0: 알차다. 우리 지연 씨나 저를 볼 때 아니 겉에 보이기도 이렇긴 한데
1: 네. 네,
0: 가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는 어머 하고 저를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1: 아유 근데 그것도 뭐 겉만 보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요. 겉도 그쵸? 이제 말끔하고 속은 더 말끔하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자,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
1: 네.
0: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까요?
1: 딸
0: 가진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네.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 사위감을. 그러면 뭔가 애가 막 좀 제비 같고 뭔가 막 날라리 같고 이래도 막상
1: 네.
0: 결혼시켜서 살다 보니까
1: 아.
0: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요거는 우리 6753님이 저희 셋 딸 아이들을 보면은 참 톱지네요. 사실 이런 분에게는 사실 그런 가정이 참 하기 싫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1번이 날카롭다.

0: 있고요. 2번이
1: 겉보기보다 알차다.
0: 자, 톱지다라는 북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톱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시는 톱진 분들에게는 톱진 선물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정답 참여 문자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오늘이 날이에요, 여러분.
1: 어려운가요?
0: 안 어려운데 오늘. 아, 김상균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 워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

0: 믿음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지어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무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 자매님의 은혜받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방송 OF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한평차의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톱지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날카롭다, 2번이 겉보기보다 알차다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톱진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당첨을 기대해도 될까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이거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야, 우리 며느리가 어린 나이 잡지 않게 아주 톱져요 하시면서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새싹이세요 이분. 네. 와. 그쵸. 이 며느리나 사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있다가 겪어보니까 진국이다 이럴 때 네. 톱지다라고 쓴 거예요.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마커스 워십입니다. 찬양하세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0: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0: 오늘의 톱지다의 뜻은 네, 겉보기보다 알차다, 2번이 정답입니다.
1: 제가 김상균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0: 그래서 0691님이 네, 또 하나 배웁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이라고도 잘 보내주셨고요. 네.
1: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북한에 한국의 문화들이 잘 또 전파돼서 네, 또 복음도 잘 전파돼서 복음 통일의 씨앗들이 널리 널리 심겨지길 기도한다고 7764님도 정답과 함께 이렇게 기도 한 줄 남겨주셨어요.
0: 그리고 톡지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톡 쏟아 할 때 톡이 아니고
1: 톱질하다 할 때 톱이에요. 톱지다.
0: 네. 그래서 대전에서 오후 출근하다가 보냅니다. 날씨가 이렇게 톱지게 덥네요. 정답 겉보기와 다르게 알차다. 8862님 이렇게 응용을 바로바로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자, 오늘도 북한어 많이 배우네요 하시면서 0308님도 문자 주셨고, 보기가 없으면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2번인 것 같아요. 피디님도 톱지고 우리들의 믿음도 톱지고 모두 모두 톱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니, 겉으로도 근데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여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자, 그리고
0: 포송포송 빨래 개는 중에 우리 두 분의 목소리와 함께 퀴즈 보내봅니다. 3239님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OEPD 함께 해주셨고요.
1: 네.
0: 참 톱진 방송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네 명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랍니다.
1: 네.
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톱지게 살아라 축복도 해주고요. 새싹 회원이신데 이런 분께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네.
0: 1709님께 먼저 선물 드리고요. 몇 분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김포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북한어 많이 배워가요. 0308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친정과 시댁 다 대전이랑 오전에 짬내서 뵙고 얼굴 도장 찍고 용인 올라가는 중에 사팔사미님 출석 체크해 네, 주셨고,
0: 오전에 육아하고 오후에 출근하신다고요. 아이고. 지친 마음과 몸에 항상 재미있는 퀴즈를 들으니까 네,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이분도 아까 새싹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3208님도 제가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 이렇게 또 톱진 선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서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2253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꽤 실속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봅니다.
1: 네.
0: 6925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교회 가까이 이사 가고 싶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 심란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톱진 곳으로 예비하신 줄 믿어 의심치 않게
0: 아멘
1: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아멘, 그런 집 예비 두셨을 거예요.
0: 아멘.
1: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자, 우리 4489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있습니다.

0: 좋죠?
1: 네.
0: 자, 그리고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께로 오세요. 아이빅밴드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우리도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새로운 우리 동역자를 찾으러 잠시 자리 비워서 출장 다녀올 테니까 지현 씨 혼자 여러분 찾아뵈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동방송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0: 은혜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동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안 다니셨어도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 형제들을 다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꾸준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고 대학교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 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2: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박은숙 사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또 어떻게 사모가 되셨을까요?
1: 고3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청년부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2: 박은숙 사모님은 6남매를 키우셨는데 모두 어린이 합창단을 시키셨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들의 헌신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안무 선생님 꾸준히 이렇게 해오시고 또 저희 지휘자 선생님도 단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교사가 되셔서도 이제 이렇게 헌신하시고 트레이너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적이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그 안에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마음속에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아이들의 영성과 품성 또 실력이 자라고 커지지요.
1: 저희 아이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다니면서 굉장히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항상 합창단 찬양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은 무대에 서게 되고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박은숙 사모님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자녀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많이 보내주세요. 자신 있게 권합니다.
1: 어린이 합창단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3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여럿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선배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회성도 길러지고 매 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아이들 시기 때 합창단에 보내면 정말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우리 아이들 중요한 시기 때 어린이 합창단에 꼭 보내서 찬양 선교사로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는요. 어렸을 때는 신우들이 유치원을 하고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또 키워주셨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만났던 자모님이셨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6명을 다 학원을 그 원장님이 다 그냥 키워주셨어요. 공부를 다 가르쳐주셨고 또 크면서는 대안학교 또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0: 저희 아이들 부흥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포장마차 하시는 권사님은 저희 교회 앞에서 하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간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1: 박은숙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듯 저희 극동방송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위해 기도하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전화 주시겠습니까? 061-650-3800, 061-650-3800번입니다.

0: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항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박은숙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편의 사랑, 박은숙 사모님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0: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입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육남매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을 시키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박은숙 사모님처럼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50원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절에 보니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에 모두 다들 기뻐해야 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집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방인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이 진짜 임했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사도들과 유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없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인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냐라고 질책하고 있고 또 어쩌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유대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관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유대인의 관심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경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거보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가 훨씬 더 큰 관심이었고 이 관심은 곧 이들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왔고 또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매우 조심하며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베드로가 행한 행동이 매우 충격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처음 베드로도 지금 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입장이었지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거기에 먹지 못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이처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다루어서 그것을 먼저 보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아직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해야 됐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둔감한 이들이 유대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낯설게 여기고 다르다며 감당할 수 없다며 또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판단과 결정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그 기준과 한계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크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 있다는 것 또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편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선을 긋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 판단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판이 아니라 겸손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분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바로 겸손한 분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비난받는 이 베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시비비를 가릴 만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하였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있죠.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대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차근차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여러분 갈등은 있기 마련이지요. 갈등이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도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동체는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맞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무조건 내려놓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다시 거듭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요파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부정했던 그 음식은 먹은 일이 없다며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 밖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 밖에 일을 하라고 하자니 하니 받아들이기가 사실 베드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문을 나서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면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품으라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런 일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뭐세 번쯤 해야지 되는가 세번 하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굳게 다치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라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유대인 신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아주 놀라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 사람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넓히고 마음을 깨트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때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이 베드로가 그 길을 개척해 간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할 것이라는 그 결심으로 고넬료 가정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가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어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베드로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 형제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인지 또 네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항상 먼저 묻도록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분명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셨기에 베드로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편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편한 일이지요. 오랫동안 지켜온 그 경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

나기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확증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은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앞에서 내가 사도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또 내가 유대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내 주장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모든 일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진리를 흐려도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킨다는 그 명목 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품으신 영혼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하는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상황은 분별하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는 말이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0: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밀어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인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사건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지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의 문을 여셨는가 하면,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의 생각도 함께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고넬료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필요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필요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기준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아까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야 할 말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사람을 복음으로 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부부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2, 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예배 시간 찬양에 교회 봉사에 푹 빠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교회 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고 우리 극동방송사역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요즘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도 미리 나온 주보만 봐도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만 봐도 설레신대요. 어떤 말씀일지 이번 주는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정도 아니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예? 어제는 어떤 주일 되셨어요? 저랑 같이 반성하실 분들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자, 기분 좋은 월요일 맞고 계십니까?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 부끄럽게 저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이제 내 마음, 내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큰 복인데요, 진짜. 6002번님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는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6679번님. 이야, 이분은 5년 방학하고 나서 개학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1월에 저하고 통화된 분인데, 경남 김해.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새끼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그 기다려짐인데, 축하드립니다. 6679번님. 우리 5189번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방학도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찬양대 사역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1102번님. 이야, 월요일인데 벌써 기다려져요? 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해. 기분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와, 반성합니다. 35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요즘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더욱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1605번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 진짜

15년 방학 끝낸 그때 딸이 있으셨죠? 우리 1605번님은? 지난 토요일 새끼라에서 보내주신 계약 축하 꽃바구니 친구가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 보내왔기에 감사 인사차 문자를 남기신다고 우리 친구 전도 요청했던 3618번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엔 친구가 남편과 아이들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소식 전해보고자 얘기 나눴어요. 방송 나오기 어렵다는데 영혼을 깨우기 위해 기회 주신 총연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고. 우리 3618번님. 잠깐만 우리 작년 6월에 우리 6월에 통화가 됐는데 꽃바구니를 지금 받으신 건가? 네?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3618번님. 남동구 인천에서 2320번님. 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의 상처가 저를 짓누르네요. 4918번님. 그럼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자셔가지고 1대1로 그걸 다 하시잖아요. 1대1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4918번님 1대1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88번님 인천에서 강현자 어머님과 병원 진료 마치고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희 어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강현자 어머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엄청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어머님 꼭 나중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꼭 믿으셔야 돼요. 와, 저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제주 한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수요일 밤, 주일날 뜨거운 예배, 손 들고 아멘, 춤추고 아멘 하다 보니까 좀 창피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2365번님, 대단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시죠.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3618번님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계약했다고 문자 드려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방송했었죠. 우리 최선경님 두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새 가족 그 수료도 마쳤다고. 그렇죠. 예, 금요일 날 통화했었죠. 아, 우리 최선경님 꽃바구니도 잘 받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박진영님이었군요. 우리 같이 셋이 막 통화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플 메시지, 이 어플, 극동방송 어플, 이 핸드폰에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라디오처럼 어디서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볼 거라고. 2191번님 그렇군요. 아, 꼭 승리하시고 작전을 잘 짜시고요. 주말에 새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디자이너분이 방학생이신 걸 대화하다가 알아서 주일 예배 참석 권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방학생인 걸 알았군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 부인께서 무교라고 하셔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우리 2191번님 한영원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3279번님 꽃바구니 잘 받으셨다고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44번님 고맙습니다. 0708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큰오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5년이라고 새끼라 PD님과 통화도 했었다네요. 오늘 택배

0: 배송 중에 두 명에게 복음 제시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통화한 분. 큰오빠, 방학 5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이름도 알려주시고,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큰오빠가 누구실지, 방학 5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 저하고 통화가 됐든지 이 방송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갔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지난달에 갔는데 아직 내가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드디어 제가 교회 갔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네, 저 드디어 교회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 우리 동생분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다네요. 친언니인 것 같아요. 친언니 전도하고 싶다고 언니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저에게 지금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이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해놨습니다. 4570. 언니 이름이 권민경. 자, 언니에게 전화해봅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도. 여보세요?
0: 네, 권민경님 되시죠?
1: 네.
0: 제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동생 권전경님이 전화 올 거라고 얘기했죠?
1: 네.
0: 그래요. 언니 사연을 보냈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1: 네.
0: 동생이 언니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1: 잘 모르겠네요.
0: 틴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1: 네.
0: 사연을 보냈을까요? 극동방송
1: 잘 모르.
0: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떤 방송이에요?
1: 기독교 방송
0: 그렇죠.
1: 아닌가요?
0: 그러면 사연 내용이 뭐였을까요?
1: 모르겠는데요.
0: 모르겠어요?
1: 네.
0: 지금 교회 현재 다니세요? 언니?
1: 아니요, 안
0: 안
1: 다니죠.
0: 다니잖아요. 그러면
1: 네.
0: 무슨 사연일 것 같아요?
1: 교회 다녔으면 하는 사연인가요?
0: 그럼요, 그럼요. 교회 다시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하는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네.
0: 전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1: 10년이 좀
0: 10년 좀
1: 됐네요.
0: 넘었어요.
1: 네.
0: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1: 여기는 양산입니다.
0: 양산.
1: 네.
0: 경남 양산.
1: 네.
0: 맞죠? 10년 전에도 그 교회를 양산에서 다니셨나요? 아니면
1: 아니요.
0: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1: 네.
0: 1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1: 울산에.
0: 울산에.
1: 네.
0: 그렇구나. 자, 우리 보니까 동생 권전경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1: 맞습니다.
0: 언니가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언니가.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드릴까요?
1: 네.
0: 어떤 거?
1: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0: 다시 한번?
1: 네.
0: 천천히 한것 같은데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1: 경과요.
0: 세제. 아, 오케이, 오케이. 견과. 예. 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1: 그냥 받아도 되나요?
0: 그냥, 예, 그냥 받아도 되는데, 살짝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생이 얘기해 줄 거예요, 동생. 자, 동생 나오십시오.
1: 언니, 정경인데,

0: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마당에서 같이 언니랑 뛰어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 네, 이거 다시 언니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네, 한국 가서 아빠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거든. 네. 그래서 언니랑 구은이랑 나진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거니까 꼭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1: 고마워.
0: 사랑해.
1: 고마워.
2: 자, 우리 권민경님,
0: 네.
2: 동생이 이렇게 참 울먹이면서 진심으로 언니에게 얘기를 하네요. 예전에 교회를
0: 감사합니다.
2: 잘 다니셨군요, 언니가.
0: 네.
2: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0: 네,
2: 꼭 돌아왔으면
0: 감사합니다.
2: 좋겠어. 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멘.
2: 자, 우리 권민경님. 아까 우리 동생이 잠깐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까 찬양 나갈 때 우리 동생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올해 2월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0: 그분은 시아버님이세요. 그분은 시아버님, 저희
2: 아,
0: 시아버님이세요.
2: 시아버님이시군요. 시아버님. 시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2월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한두달 뒤엔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우리 정경님.
0: 언니는 잘 몰라요.
2: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천국에서 천국 가셨을 거고 천국에서 흐뭇하게 이제 우리 권정경님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0: 친정 아버님이세요.
2: 친정아버님 살아계세요?
0: 아니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2: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0: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간간이 이제 저희가 부산의 부민교회라고 있거든요.
2: 네네.
0: 이제 주일날 아침에 8시에 박현명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2: 네.
0: 그 교회에 어렸을 때 언니랑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다니고 이제 그때 아버님 거기에서 세례 받고
2: 네네.
0: 아버님들 경찰직이 있었는데
2: 네.
0: 이제 중간에 쉬시다가
2: 네.
0: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다행히 믿으시는 분이셔서
2: 네.
0: 역시 영접기도 받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렇게
2: 그러셨구나. 예.
0: 받은 예배 저희 교회에서 받은 예배 드리고
2: 예예.
0: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2: 예. 그렇군요. 우리 권민경님.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민경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양산에 혹시 좀 쉽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0: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우리 언니는 견과를 고르셨는데, 동생분은 혹시, 동생분은,
1: 전 언니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교회는 가실 거고, 교회는 가실 거고, 또 동생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저는 소곱창
0: 소곱창,
1: 밀키트
0: 알겠습니다.
1: 아버님 구하셨던 거.
0: 아, 그때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그때 소곱창 한번 보냈는데, 그쵸?
1: 맞아요,
0: 부산에
1: 맞아요.
0: 계셨던 아버님.
1: 맞아요.
0: 권정경님께도 소곱창. 지금 권정경님은 어디 계시나요?
1: 저 부산에 있어요.
0: 아,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는군요. 언니는 양산에 계시고. 자, 우리 권민경님,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양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가서 예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죠? 혹시 집안에서 지금 거의 동생 빼고 혼자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남편이나 혹시 친정 다른 쪽에?
1: 친정엄마 분이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 세례 지난달에 받으시고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0: 친정엄마가
1: 맞죠, 언니?
0: 그러니까 또 언니도 진짜 다니길 또 엄마가 간절히 원하고 있겠네요.
1: 맞아요. 저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우리 권민경님이 혹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기억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혹시? 권민경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요즘이라도.
1: 언니 계속 그 찬양 좋아해요.
0: 예?
1: 이 하루도.
0: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도. 이거 맞죠?
1: 내게 주어진
0: 맞아요,
1: 하루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권민경님,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1: 그냥 가사가 좋아요.
0: 가사가 좋아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맞죠?
1: 겸손하게
0: 겸손하게
1: 하소서,
0: 하소서. 어떻게 하소서?
1: 친절하게 하소서,
0: 친절하게 하소서.
1: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0: 예수님 다시 믿게 하소서. 교회 가게 하소서. 그것도 꼭 같이 고백해 주세요. 네.
1: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시는 걸로 약속했죠? 예?
1: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가시는 걸로.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1: 언니야, 고마워.

오늘 이 하루도 네, 달건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563번님께서 드디어 계약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계셔가지고 방송으로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저랑 전화 통화한 분인데 드디어 계약.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셨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고 계약 뒤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송파 나루역 회사에서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어요. 하고 7358번님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애청자예요. 제 친한 언니의 동생 뇌졸중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 중인데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 5703번님 그렇군요. 참 병원에서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죠. 자 서천에서 8845, 인천 송도에서 8357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듣다가 어플도 있을까봐 깔고 퇴근하고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885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만 영화부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남편도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 권진탁 사랑해. 우리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지난주 또 금요일에 또 우리 진탁님 생일이셨군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연 주셨는데 꼭 예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기회 되면 우리 남편 우리 같이 전화 연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또 지금 혹시 전화 통화가 아까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있어서 안 되는데 자 계약한 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저랑 통화가 됐건 안 됐건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우리 0708번님도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8860번님.

아들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지금 아들 전화번호도 남겨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통화가 되는지 또 아들 이름도 좀 거기다 써주시고 통화가 되면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생방송에 꼭 제가 전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532번님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30년 방학 끝에 극동방송 통해 집 근처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 울산에서. 그렇죠. 우리 8532번님 극동방송 듣다가 스스로 계약한 분이시죠. 스스로 기적을 우리 하나님과 만들어낸 분. 어제 남편 안수 집사로 피택 받았어요. 교회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동생이 오랫동안 방학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방암 판정받고 수술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계약하고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됐네요. 5765번님의 동생분 축하드립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0: 신승희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더니 고속도로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정차했다고 지금 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전화해봅니다. 어떻게 정차를 고속도로에서 잘하셨네요. 휴게소를 들리셨는지.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예.
0: 자, 지금 어떻게 정차를 하셨어요?
1: 네.
0: 어디서요? 휴게소에서?
1: 아,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요.
0: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옆에 정차를 했습니까?
1: 예.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지금?
1: 지금 인천인데요.
0: 인천 어디예요?
1: 여기 오류동, 서구 오류동이요.
0: 서구 오류동?
1: 네.
0: 네네. 그때 저랑 이제 4월 초에 통화가 됐는데
1: 네.
0: 바로 교회 갔어요?
1: 그렇죠. 바로 갔죠.
0: 바로 갔어요?
1: 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요?
1: 예.
0: 오, 그랬구나. 그때 짧은 방학이었는데,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가셨구나.
1: 그때 일 때문에 못 갔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0: 네. 네.
1: 주말에 없어가지고.
0: 주말에 주일에 일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못 갔었죠.
1: 그렇죠. 네.
0: 근데 그 어떻게 일을 잘 조정하셨나 봐요?
1: 아, 담임 목사님 배려심에.
0: 예.
1: 원래 토요일 새벽까지 일이 있어서.
0: 예.
1: 그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자고.
0: 예.
1: 그 다음 날. 씻고 애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0: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1: 네.
0: 뭐 일하는 거가 목사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면
0: 예.
1: 잠잘 곳이 집에 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아~
1: 일어나야 되니까.
0: 예.
1: 그래서 배려심에 이렇게 교회에서
0: 주무시게끔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셨다고요?
1: 네. 네.

0: 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예배 드리시고
1: 교회에서 토요일 날 자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럼 계속 지금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1: 이야 그렇구나. 너무 잘 됐네요. 지금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그때?
0: 네, 그때 받았어요.
1: 선물 잘 받았어요.
0: 연어하고 목걸이.
1: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께서 배려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예.
1: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예. 어떻게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시네요?
0: 아 지금 편의점 전번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네. 서울에서. 네네. 지금도 지금 납품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구나. 늘 안전운전하시고 네. 운전때마다 계속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그 뒤로도.
0: 예예. 예.
1: 감사합니다. 예. 감사. 자 저와 함께 네.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감사의 기도. 더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예.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고영주님 목사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형제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네요.
0: 아,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예. 계속 청취해 주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0: 네. 예, 예.
1: 네. 고맙습니다. 아, 그 꽃바구니 축하의 꽃바구니 예. 보내드릴게요.
0: 아, 예.
1: 방학 끝내고 계약했으니까.
0: 예. 네,
1: 축하해 꽃바구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예.
1: 네. 자, 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좋네요. 자, 장미라 님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요. 광양에서도 우리 2483번님 오셨고요. 저도 고속버스 승무직으로 이직한 뒤 주일 예배를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루도 아유 오늘 찬송 들으면서 왜 이리 눈물 날까요? 아 그래요?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인가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도전해 보십시오. 1484번님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온 가족이 교회 갔다 7358번님도 사연이 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에

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위대하고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빚으셔서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론도 A 메이저 작품 번호 386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가니니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라 캄파넬라,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오페라 작곡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로시니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오페라가 아닌 로시니의 기악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1번 가운데 G 메이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이죠. 리릭 오브 오페라 시카고에 속해 있는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릭 오페라 오브 시카고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신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G 메이저 1번 함께 하셨습니다. 현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트리오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위에 높이 있던 이 구름이 이제는 성막 위로 내려와서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하여처럼 이 구름은 항상 밤낮으로 성막을 가득 덮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뜨거운 햇빛과 온도를 막아 주셨고 일교차가 커서 추운 밤에는 불을 품은 구름으로 따뜻하고 밝게 성막을 덮어가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덮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 가까이에서, 너희 곁에서 내가 함께하면서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름의 위치입니다. 머무를 때는 성막을 덮고 있었고 행진할 때는 성막 위에서 기둥처럼 일어났습니다. 즉 구름은 항상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성막을 덮은 그 구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 그런 믿음이 강해졌고, 광야길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름이 성막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성막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안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구름이 하늘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보이죠. 요즘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너무 하얀 구름이 선명히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 중턱이나 아래에 펼쳐진 구름을 한번 잡으려 하다 보면 안 잡힙니다. 좀 구름을 늦게 보려고 하면 잘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 잡히면 없는 것입니까?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처음 가보는 광야길입니다. 매일 똑같은 회사를 출근하고 같은 학교를 가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만약에 매일 똑같은 하루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제 내가 조금 실패하고 못해도 오늘 잘하면 되고 오늘 못해도

내일 잘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처럼 낯선 길입니다. 그 변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 내 길을 비추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이곳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가득 덮고 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가득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된 성전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삶에 충만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스피드 또는 스텝.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성막을 가득 덮은 이 구름은 떠오르는 때가 있었고 또 머무는 때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천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들은 다시 그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사해봐서 알잖아요. 한 번씩 해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더 힘들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는 날도 있었고 적게 머무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밤낮 있다 떠오른다는 말은 구름이 낮이든 밤이든 그런 말입니다.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낮이든 밤이든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속도에 맞춰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빠르게 통과해서 좀더 일찍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구름이 떠오르기 전에 움직이거나 구름보다 앞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걸음에 속도에 맞추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연세 많으신 우리의 어르신들을 보면 두 분이 걸어가실 때 같이 걸어가시기보다는 한 사람이 먼저 앞서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앞에 걸어갈 때, 두 분이 걸어갈 때 누가 먼저 앞서 걸어가십니까? 대개는 남자가, 아버지가 앞을 걸어가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는 어머니가 혹시 앞서 걸으시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앞서 쭉 걸어가다가 한 번쯤 멈추죠. 뒤를 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빨리 따라오라라는 신호죠.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따라가면 또 아버지는 안 기다려주고 또 먼저 갑니다. 앞에 가십니다. 또다시 뒤를 돌아보고는 빨리 안 온다. 재촉하시곤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노 부부가, 부모님들이 같이 걸어가고 심지어는 손잡고 걸어가시는

부모도 어르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자녀도 우리도 그런 부모의 모습 보면서 그래, 인생은 저렇게 걸어가야지,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먼저 앞서가지 말고 서로의 속도와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살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늦을 것 같아 싶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뭐 남들은 뭐 주식이다, 어떤 뭐 투자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내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남의 자녀들은 학원 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급해지죠. 급해지면 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남의 말이나 가짜 정보에 휘둘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무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다한 번쯤은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구름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와 멈출 때, 그리고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늘 가르치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나는 주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유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속해서도 안 되고 속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간대로 해치우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라 할때 멈추고 가라 할때 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조급하고 불안해도 결코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마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과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스탑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멈추기도 하시는데 오랫동안 멈추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일반적으로는 구름이 하루 정도 머물러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지만 때론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 한 달, 1년처럼 아주 오랫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오를수록 단순한 육체의 힘을 넘어서 더 다른 이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를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덮었고, 16절입니다. 덮었고, 17절입니다. 머무는, 18절에도 나오죠. 머무는, 19절에도 머무는 또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머무는, 머물고 두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머무는 또 머물고, 러 머물고 또두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다와 머물다가 본문 전체 9주 동안 9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두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곳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같은 단어, 감싸준다, 호위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즉 구름이 머물렀다, 덮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루 이틀 정도 쉬어서는 안 될 정도로 너무 지쳤을 때, 너무 피곤했을 때, 너무 힘이 없을 때에, 좀 쉬어가야 할 때, 백성 중에 아픈 이들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쉬면서 충전받고 치료받고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고 세워져야 할 때, 하나님은 구름을 성막 위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그 이상이건 오랫동안 머물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랜 멈춤의 시간은 백성들을 오래 품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바로 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어릴 때 여행을 하면 부모가 일정과 계획을 다 세웁니다. 오늘은 어디 어디를 가고, 오늘은 무엇을 보고, 또 오늘은 무엇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험을 하기를 또 원하죠. 또 어디쯤 가서는, 어느 곳에 가서는 또 애들 먹이고 식사하고, 또 어느 숙소에 가서 쉬고 머물고, 이런 이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모가 항상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상태, 컨디션입니다. 혹시 멀미는 하지 않을까? 지금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좀 지쳐있지는 않는지, 혹시 배고파하지 않는지 늘 자녀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아무리 오늘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다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계획 다 세워놔도 자녀들이 배고파하면 언제든지 멈추고 먹일 곳을 찾습니다. 자녀들의 몸이 좀안 좋거나 힘들어하면 계획이던 일정을 멈추고 숙소에 쉽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쉬고 씻고 그냥 가만히 놀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자녀들은 내가 굶을까, 지칠까, 목마를까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때까지 멈추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혹시 지쳐 있지는 않은지, 힘들어하지는 않은지 항상 보십니다.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그 이상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아는 것처럼 우리를 오래 품으시려고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구름처럼 안 멈춰 주시면 우리는 탈진해서 광야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기도 하십니다. 사업이 주춤하게 되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어떤 외로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품에 오랫동안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내 몸이 망가져가고 내 마음과 영이 지치고 메말라 갈 때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뭐 젊은이들은 꿈을 품고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도 길이 잘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직장의 문이 잘안 열리고 자꾸 뭔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길에 구름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오랜 멈춤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인생이 완전히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멈춰져 있다고 구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면 여전히 구름 속에 있습니다. 아니, 구름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우리를 더욱더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앞으로 갈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구름이 내려앉아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구름이 가까이 있으니 오랫동안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리스 시내가로 보내어서 잠시

0: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막 시작했는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참잘 나갈 때 멈추어야 해서 아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도록 감싸 주셨고 힘을 얻고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 있는 그 시간은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아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꽉 안고 품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안식의 시간, 치유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다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그 품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마시고 그분의 걸음에 맞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혹시 지금 내가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멈춤의 시간은 진정 쉼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 없이 우리는 절대로 광야를 온전히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가득 머물러 덮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을 여러분 한분한 분을 가득 덮어주셔서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삶으로 내일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은혜의 안주, 은혜의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신 일,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백투 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극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넘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 민족, 이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 민족만 하면 이게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대립관계가 되잖아요. 내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아이와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우리만을 강조할수록 경계선이 꺼지잖아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의 투쟁적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적으로 여기고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고 벽을 쌓아버리고, 이런 세상은 독선과 아집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강조하는 곳에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고 이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 사랑은 굉장히 협소했고요.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는 거,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조건적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또 상대방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외모든 능력이든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라는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 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산상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원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예,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에 이긴 겁니다. 증오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갓비산 향료합을 끝내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수,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본,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이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가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막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니면,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0: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고요. 운전할 땐 어느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선택하죠. 그런데 모든 선택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 후버는 연초마다 떨어지는 매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급한 마음에 한 가지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미국 내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행사였죠.

회사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항공권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고 결국 회사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손실을 입게 됐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다 발생한 실수인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답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보다 내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저번 주말에는 제가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밖이 너무 밝아서 시간이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개인적으로 더운 건 싫은데 해가 긴 건 좋습니다. 약간 시간을 번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좀 여름에 해가 긴 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주말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묵상한 말씀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런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우리 3576번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겨우 1년이 됐네요. 어느 주일날 찬송가 455장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동안 계속해서 들었는데 또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나눠주시면서 출석 체크 해주셔도 좋습니다. 야, 초신자신데 455장 이 찬송가가 마음에 꽂히셨다고 나눠주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저희 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받는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글자로 줄이시면 됩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문자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 체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나눔 기대하면서 출석 체크 계속해서 받을게요. 찬송가 455장 어떤 찬양일지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0: 네, 우리 저번 주 금요일 신청 찬양이었죠.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초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감동이 오시는 찬양 있다면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월요일이죠. 너무 귀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댓글 적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꼭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름이 돼서요. 좀 음료 쿠폰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카페 협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요. 선물 소개 먼저 듣고 코너 바로 시작할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일의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도 드리고요.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과 또 응원으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와, 목사님. 날씨가 네. 많이 덥지 않으셨나요, 오늘?
2: 아, 오늘 훅 하고 열기가 올라오네요.
0: 그렇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네. 이번 한 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네.
2: 네네.
0: 그래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라고
2: 네네네.
0: 네, 하시는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시원하게 잘 네네.

0: 목 축이시고 또 너무 네네. 더운 곳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1: 아, 제가 원래 네. 그 추위보다 여름을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아,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네요.
0: 그 단비가 그냥 이제 막 비가 흐르죠. 몸에서. 네,
1: 그렇죠. 네. 저는 지금도 비가 흘러요.
0: 아, 그러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져서 네네. 7, 8월 되면 얼마나 더울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미리미리 예방하고 네, 좀 맞습니다.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니, 제가 오늘 네. 저 그 영일대 앞을 갔다 왔거든요. 네. 아니, 여기에 벌써 어느새 그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샌드아트.
0: 어, 샌드아트를 영일대에서 네네. 매년 하나요?
1: 매년 하죠. 네. 아주 아름답고 네. 멋있는 샌드아트를 늘 만드는데 지금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0: 아, 아 지금 그러면 네. 그 샌드아트 공사 중인가요?
1: 네네. 지금 아. 샌드아트 지금 한참 막 작가들이 오셔서 네. 만들어가고 있어요.
0: 어, 너무 멋있겠네요. 네. 네네. 한번 가까우니까 또 가까우신 그쵸? 분들은 구경 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네네. 또 멋셔도 차 네. 타고 샌드아트 네. 여름에만 즐길 수 있죠.
1: 아, 그렇죠. 바로 네. 여기 핫한 여름에만 네. 느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게 바로 포항의 매력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덥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코너죠.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청년들의 간증과 또 삶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한 교회 청년부 소속이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신 청년분 모셨습니다.
1: 와. 청년이었다가 전도사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와우.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강 침례교회 박은하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자매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강 침례교회 전도사 박은하입니다.
1: 어, 반갑습니다. 아,
0: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박수부터 칠까요? 네, 전도사님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시죠?
2: 네, 처음입니다.
0: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출연하셨는데 방송에서 그간의 간증들과 또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도 좀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강침례교회 전도사 박은하입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현재 대전의 한국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오, 목사님과 같은.
1: 어, 맞아요.
0: 네.
1: 네, 길게 보면 선배.
0: 아, 그렇죠. 선배님이시네요.
1: 네네네. 네.
0: 약간 딸 같은 선배.
1: 아니 뭐 딸 같은 뭐.
0: 아니, 전도사님이 되게 젊어 보이세요.
1: 아니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푸릇푸릇한 느낌이 막 그냥 막 생생하게 막 달려오네요.
0: 네, 다음 네. 세대 아닙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네. 또 이끌어갈. 와. 네, 너무나도 귀한 네. 네, 청년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응원의 메시지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을 적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지금 유강 침례교회에서 청년부로는 얼마나 계시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걸까요?
2: 청년부에서는 한 2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년 네네네. 정도 청년부 소속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2: 네.
0: 아까 전에 한동대학교에 사회복지랑 상담심리 전공하셨다고 하셨어요.
2: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갑자기 신대원을 가게 되신 건가요?
1: 그러니까.
2: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응답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 오, 네네네.
2: 일단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나눠드려보고자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1: 오, 네네. 네.
2: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장면들이 성경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와. 또 네. 너무 이게 생생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베이스 캠프로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0: 네.
2: 그때 이제 막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고

0: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별 하늘을 처음 봤는데 너무 이제 감동적이고 근데 이제 뒤에서 트럭이 하나 더 쫓아가고 있었는데 네. 쌍라이트가 네. 이렇게 딱 비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별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네. 속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저 뒤에 있는 트럭을 좀 앞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진심으로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뒤에 있는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추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너무 느껴졌고 그런 이 기도 이외에도 이제 다른 기도들이 쌓여서 사역의 길에 대해서 은연중에 마음이 있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요? 네네. 네. 와, 그 순간이 되게 찬란한 순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0: 네.
1: 하늘에 별이 또 총총 보여지고 또 그 별의 아름다움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던 차에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네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또 그런 순간들이 연거푸 여러 사건이 되면서 야, 뜻깊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와.
2: 맞습니다. 혹시 전도사님께서 목회자 자녀분이신가요?
0: 목회자 자녀는 아닌데 지금 현재 네네네. 부모님 아버지께서 전도사로 계십니다.
1: 아버님께서 전도사님 계세요?
0: 네. 네.
1: 와, 아버님은 어디에서?
0: 아버지는 이제 수원에서 가슴 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2: 제가 항상 이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 네네.
2: 정말 믿음의 유산만큼 값진 게 없다는 걸 느끼는 게
1: 네네네.
2: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2: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부모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1: 네네네.
2: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네네. 귀한 분이시다는 걸 와.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1: 저는 또 네. 조금 전에 김정희 또 가슴이 찌릿하게
2: 네.
1: 유광침 얘기도 제가 이성한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 네.
1: 가슴 뛰는 교회도 또 여기 그 개척자이신 원준서 목사님 또 내가 너무 잘 알고
0: 있어요. 아, 진짜요?
2: 이렇게 정말요?
1: 네네.
2: 연관이 많으시네요.
1: 수천 교회 중에서
2: 네. 네.
1: 와
2: 선배님이시고.
1: 와
2: 네.
1: 아, 그래요.
0: 네. 네네.
2: 오늘 인터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2: 네. 네 그러면 신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요?
0: 네.
2: 네 신학교 진학을 하시고 네. 이제 원래는 사회복지랑 상담심리 배우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신학을 하게 되신 거거든요.
0: 네.
2: 신학과 공부가 좀 괜찮으신가요?
0: 공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듣고 있는 수업으로는
2: 네.
0: 이제 작년에는 헬라어, 교회 역사,
1: 네네.
0: 전도학 이런 수업들을 네네. 들었었고
2: 네.
0: 이번 학기에는 히브리어, 또 침례교회사,
1: 뭐
0: 조직신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이번 학기가 시험이 드는 학기네요.
2: 아,
1: 네.
2: 그래요?
0: 조직신학이 너무 어려워요.
2: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1: 네. 한 번쯤 내가 너무 먼 길까 좋은 건 아닐까
2: 그런 생각을
1: 계절이 이번 학기시네요.
2: 이 과목만 듣고 지금 바로 파악을 네. 하셨어요.
0: 네.
2: 지금 시험을 마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1: 정말요? 네. 어떻게 시험은 좀 만족스럽게 치르셨나요?
2: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0: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 최선을 다했다.
0: 맞습니다. 네.
2: 얼마나 남으셨죠, 그러면? 학기가요?
0: 총 3년 과정이고 지금은 1년 반 남아서 반해서 이제 3학기 남았습니다.
1: 네네.
2: 3학기를
1: 네네.
2: 네, 남기고 계시고
0: 네.
2: 많이 응원해 주세요.
1: 그렇죠. 요쯤에서 한 번쯤 슬럼프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은혜 속에 살다가 또 한 번 또 슬럼프 내려갔다가 두 번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2: 아, 전도사님 아직 아니신 것 같은데 아직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맞죠?
0: 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사역의 현장이 행복하면 돼요.
2: 네, 맞습니다. 유강심 예교회에서
0: 네.
2: 청년으로 섬기시다가
0: 네.
2: 지금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0: 네.
2: 교회를 바라볼 때 좀 마음이 이전과 다를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어떻게 다를까요?
1: 네.
0: 청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가는지 잘 몰랐던 시기였고
2: 네.
0: 그걸 유강 침례교회에서 좀 배워가는 시기였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공동체나 이웃을 향한 시선보다

0: 제 신앙과 필요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계속 함께하게 되면서 묵묵히 섬기고 또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를 사랑하며 또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1: 와.
0: 그리고 전도사가 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2: 네.
0: 한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교제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우고 있고, 청년 때의 시선이 주로 나를 향했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하고 또 말과 행동 하나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와. 이게 또 공동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1: 네.
2: 네, 사역자 맞습니다. 전도사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 맞아.
2: 우리 유광침례교회 청년이 좀 많은가요?
0: 청년 네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고
2: 네.
0: 한동대 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포항공대 한동 학생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같은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되신 거잖아요?
0: 네, 네.
2: 청년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0: 청년분들이 많이 놀래기도 했고
1: 네, 네.
0: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역자로서의 존중을 너무 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어려우셨을 텐데.
1: 교회 공동체 내에서
2: 그러니까요.
1: 같이 우리 언니 오빠 혹은 또 우리 친구 우리 동료로 지내다가 어느 한날 전사님으로
2: 그러니까요.
1: 또 교회에 세워진 거잖아요.
2: 네.
1: 사실은 가장 건강한 방식에 우리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져 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만큼 행복한 과정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나의 부르심을 존중해주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한 자매를 우리의 영적 리더로 또 앞으로 한국교회에 세워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건강한 과정은 없다.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박은하 전도사님 지금 유광 침례교회에서 사역 중이시고요. 전도사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0: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1년 반 지나고 있습니다.
2: 1년
1: 신학교에 반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죠?
0: 네.
1: 교회에서 전사님을 픽업하시고 세우셨네요. 그죠?
0: 네. 네.
2: 와. 1년 반. 와 그러면 우리 지금 1년 반이면 그래도 좀 아직은
1: 네, 따끈따끈할 때죠.
2: 따끈따끈할 때.
1: 늘 따끈따끈하지만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핫할 때죠.
2: 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네.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 메가헤르츠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 메가헤르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강 심리교회 박은하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지금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유강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1: 네, 이제 보통은 토요일 오전에 포항으로, 대전에서 포항으로 내려오고 주일 오후쯤에 이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갑니다.
2: 교회 사역 마치고 그쪽 이제 대전으로 올라가고 네네. 또 이제 사역을 위해서 또 토요일날 또 내려오고.
1: 네.
0: 와. 멋지십니다.
2: 네네.
0: 정말.
2: 네, 멋지네요. 네.
0: 혹시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전에 계실 때?
2: 네네. 대전에 있을 때 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울산에 있는 그 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 울산과 대전 사이를 대학원 시절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 있었죠. 네.
0: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더 반겨주실 것 같습니다. 왠지.
1: 네.
0: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대전에서 하니까.
1: 네.
0: 네, 혹시 빵도 좀 사온 적이 있나요? 갑자기 네. 궁금해서.
2: 대전에
1: 네, 빵. 네.
0: 많이 좋아하셨나요?
1: 네, 좋아했어요.
0: 대전 갔다 온다고 하면 그 빵을 다들 기대하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0: 안 사갈 수가 없어요.
2: 안 사갈 수가 없어요.
0: 네. 네. 그래도 행복하시겠네요. 빵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1: 네.
0: 네, 대전에서.
2: 맞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이렇게 청년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완전 새로운 뷰가 열려진 거잖아요. 전에는 네네. 그냥 우리 뭐 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어떤 게 또 은혜가 되지? 이런 걸 찾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완전 사역자가 되고 나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당황하기보다는 뭔가 사역자의 위치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성도들을 대하는 대하시는 모습이나 교회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와, 그죠.
0: 그러면 이제 신대원의 길을 가기 전에 네. 목사님께도 좀 신앙 상담을 하시고 하셨나요?
1: 이제 신학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2: 사실 우리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열정이 특심인 목사님이기도
0: 맞습니다.
2: 하세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도전적인 영역을 늘 갖고 있는 네. 분이신데 와, 그분 밑에 또 같이 있는 우리 전사님이라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달려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네.
0: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것 같아요.
2: 아끼시는.
0: 네,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응원을 해주고
2: 응원해주고,
0: 계십니다.
2: 그죠?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유감침례교회 자랑을 한번
2: 그래, 맞아. 듣고 싶습니다.
0: 네. 해볼까요?
1: 저 이 질문을 사실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0: 야, 목사님 듣고 그래. 계신가요? 네네.
1: 왜냐면 자랑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괜찮습니다.
1: 여러

0: 가지를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1: 아, 그럼요.
0: 제가 먼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저희 유광침례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네.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모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또 아끼지 않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희 유치부 아이가 지금 한 명임에도 이렇게 전도사를 써주시는 그 교회의 믿음과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1: 유치부가 한 명인데
2: 전사님을 세워서 그 아이를 돌보고 함께 마음 나누고 있는 거예요.
1: 와,
2: 그럼, 재정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미래 가치를 위해서 교회가 꿈을 꾸고 또 지원하고 한 가정과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멋집니다.
1: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뜨거운 교회인 것 같아요. 끝났나요, 자랑?
0: 아니요, 더 있어요.
2: 아, 그렇죠.
1: 끝난 줄 알았어요.
2: 저희가 말을 끄는 거네요.
1: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0: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사랑과 정성의 모습인데요. 네네. 매일 주일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성도님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또 어떤 요리를 좋아하실지 매주 고민을 하시고 또 좋은 재료로 또 좋은 요리법으로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매주 노력을 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1: 네. 와. 유광의 맛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저는 포항의 맛집 포항극동방송이라고 하는데 유광의 맛집은 또 유광침례교회가 담당하고 있군요.
0: 네. 네. 맛도 맛이지만 그 매주 준비하시는 그 매주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그 마음들이 저는 너무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1: 네.
0: 또 다른
2: 또 있죠?
0: 또 있나요?
1: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저희 교회는 세대 간의 연합도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제 장년부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이제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제 존중합니다. 뭐 다음 세대 주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서로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또 준비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고요. 또 이번에 청년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 수련회가 청년부끼리만의 그런 예배, 그러니까 기도를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들을 모든 성도님들한테 나눠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장년부, 장년부층 분께서도 지지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적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유광침례교회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게 청년의 때 교회를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그 가고 싶은 교회가 유광침례교회인 것 같아요.
0: 네. 네.
2: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되게 매력적인 교회이기도 하네요. 그죠?
0: 네, 엄청 매력적입니다.
2: 그죠?
0: 네.
2: 맞아요.
1: 유광의 맛집, 유광침례교회 꼭 가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제가 되게 감동받고 있는 건 그 아까 이렇게 그냥 뭐 그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지만 사실 그 청년들 혹은 또 학생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온 성도가 같이 품고 있다잖아요.
1: 맞아요.
2: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그리고 와, 이 교회는 어떤 성도 그리고 어떤 청년 어떤 아이의 연약함들을 싸매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너무 도전적입니다.
1: 진짜 가족 같은 교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정확히 어떤 사역인가요?
0: 저는 현재 지금 또박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또박이 주일학교 이 명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박이라는 그 말은 우리말로 이제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또박이가요?
0: 네.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셨습니다.
2: 와.
0: 저희 또박이 주일학교는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치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초등부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현재 작년까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아이들이

0: 졸업하면서 학생부로 올라가서 오. 지금은 유치부에서 한 명의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 아이는 또 한 명이지만 네네. 교사는 세 분이신데요. 와. 교사들이 네네네. 매주 돌아가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예배는 선생님 한 분, 저 그리고 아이 이렇게 세 네네. 명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순서인 교사와 이제 매주 주일 예배 내용 만나서 주일 예배 내용을 전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교사 모임을 하면서 애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네네.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와, 야, 우리 너무, 네, 네. 너무 귀하네요. 그렇죠?
2: 맞습니다. 한 영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품고 가겠다. 네. 이런 마음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강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사역하신 지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좀 그 가운데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최근에 저희 유치부 아이 한 명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기가 장수풍뎅이를 잡고 싶었는데 그 장수풍뎅이를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다고 그게 뭔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2: 정말 그때만 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영혼의 맞아요. 믿음. 네.
1: 아 지금은 안 하세요, 피디님은?
2: 아 장수풍뎅이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잡게 해주셨다. 맞습니다. 모든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1: 주님, 네. 제가 우리 피디님과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2: 도생께서 많이 재밌어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어린 영혼을 보면서 아 네. 내가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을 들어 넣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신 거죠.
0: 네, 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초반에 네네.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또 인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그래도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예배가
1: 사역이, 그쵸? 예배가
0: 의미가 그래도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은 이렇게 몇 명을 섬겼느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 영혼이지만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로 사역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순간이에요.
2: 네. 아멘. 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품고 네.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그 길도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도 혹시 하나님이 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좀 강하게 느꼈던 좀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나요?
0: 이제 신앙 생활 초반에 완전 초반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느꼈던 순간들은 저의 작은 기도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좀 참는 성격인데 네. 그래서 뭐 힘들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엄청 어렸을 때 했던 기도는 네. 언니한테 억울하게 막 당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막 엄마 아빠가 이제 꼬증을 내주시거나 혹은
1: 제가 뭐 갖고 싶은 누군가가
0: 네
2: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죠.
0: 네. 네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네네. 기도하면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맞아요. 또 채워주시는 네. 것들을 경험하면서 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구나를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느꼈었고 네.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제가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읽은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저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2: 아멘. 네네.
1: 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의 현장들을 또 말씀 날마다 또 경험하고 계시네요.
2: 네. 네. 또 그리고 지금 신학과에 재학하시면서 말씀을 네. 더 많이 읽으시면서 네. 또 그 가운데 은혜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1: 아,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네. 은혜는 받는데 시험 들은 일은 없나요?

0: 어려운 일 혹은 아 이건 정말 좀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다 이런 일들도 있으신가요? 뭐 사역의 현장이든 공부하는 현장이든.
1: 공부할 때 매 순간, 매 순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함을 네. 느끼고 네. 있는 거
0: 히브리어
1: 같습니다.
0: 앞에서 늘 자가지켜져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를 이제 졸업한 분들의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네. 정말 고비의 순간이라고 네, 네. 들었습니다.
0: 네. 넘사벽이죠.
2: 넘사벽. 많이 응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가장 좀 좋아하는 찬양 있나요?
1: 저는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이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2: 89장.
1: 네, 89장.
2: 네. 왜 이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1: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제 안에 가득할 때 제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 향기를 품을 때 그 향기가 또 세상에도 풍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2: 아, 아멘. 네, 우리 박은하 전도사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을 위한 응원의 댓글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디로 문자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많이 많이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우리 많은 댓글 적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2: 네, 여러분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0: 네, 땡스 기빙 밴드의 목소리로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유강침례교회 박은아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전도사님,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만큼 저희 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0: 혹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0: 아니요. 그건 아, 아니시군요.
1: 아, 그럼 좋은 아내가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2: 역시. 어,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0: 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네네.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훈육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네네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 아, 이게 진짜 네.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특별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좋은 배우자가 되고 나서 아이에 대한 꿈을 갖는데 네. 좋은 아이들을 엄마. 기르기 위해서 이제 그 남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2: 아, 배우자를 혹시 원하는 배우자 네. 상이 있을까요?
0: 배우자 상이요?
2: 네. 그 기도하는 배우자의 모습.
0: 뭔가 이 오늘 하루를 또 사소한 것에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1: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0: 또 네. 어떤 환경이든지 그 상황을 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2: 네. 역시 전도사님이시다 보니까 전사님이시네요. 신앙이 네. 우선이신 거죠.
0: 네. 근데 성품도 중요합니다.
2: 성품도 중요하고 네. 하나씩 늘어가는 거죠. 아,
1: 키도 중요하고.
2: 네, 어쨌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성품과
0: 네.
2: 신앙.
0: 네.
2: 아,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네, 목사님 좀 이따 기도에 꼭 넣어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되는 네. 게 꿈이시고 또 교회 안에서의 또 비전도 있으신가요?
1: 맞아요. 품고 계시네. 비전도.
2: 네. 네.
0: 사역적인 비전은 제가 어두운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지친 사람들이 말씀으로 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1: 좀 전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 주셨다는 그 장면 있잖아요.
2: 네네.
1: 그 장면에서 이 밤하늘의 별 보았던 그 장면도 오버랩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2: 맞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우리 삶을 사시는 박은하 전도사님 되시길 응원하겠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박은하 전도사님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부름 앞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거합니다. 우리 조금 전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이 땅의 어두운 곳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며 또 주님께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날마다 우리 별빛과 같이 빛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한 예비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하는 마음과 소원들을 이어져가는 축복의 동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 청취들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혹여 우리 청취들 중에서 홀로 있으므로 상한 마음과 고독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저녁에 깊은 곳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퇴근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평안함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전도사님 오늘 유강 침례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0: 네.
2: 전도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제가 사랑과 행복이 정말 가득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2: 네.
0: 앞으로도 하나님 잘 의지하고 또 서로에게 기대며 복음의 전진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유강침례교회 박은하 전도사님과

0: 네네. 함께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우리 청년에서 전사님으로 사회계 현장으로 이렇게 이어진 여정이 너무 놀랍고 또 기대가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이었는데
1: 맞아요.
0: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니까 네네. 또 보시는 눈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애정도 남다르실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공동진행의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는요, 함께 읽고 또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주세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길,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역자가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네, 오늘 믿음의 청년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께 찬양 드리며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부끄러운 실수,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부끄러운 내면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실수, 실패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면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쓰임받는 자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왜 그랬는지 묻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를 하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데 아, 이 아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데 다시 들어봐도 어른이 볼 때에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게 잘못이야.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란다. 라고 설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주님께서 네가 잘못한 것을 잘 모르는구나. 네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구나 하며 바라보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 실패, 약점과 허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남의 약점, 허물, 남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로 인해 다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 소망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죽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을 줍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깁니다. 죽음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 빈자리를 만듭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고 그 사람의 손길이 그립고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평생 애써 이루어온 것들, 소중히 여기며 지켜온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붙들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머물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죽음은 사람의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죽음의 슬픔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때문에 허무함이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죽음보다 더 크고 분명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허무함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절망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우리의 슬픔은 정말 소망 없는 슬픔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러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픔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허무함과 무력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처음 거둔 열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뒤따르는 추수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증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 힘입어서 성도는 허무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슬픔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 것이 슬픔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면서 완성된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슬픔과 허망함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를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진 비극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사망은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사망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가치관을 허무하다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죄의 종도로 타게 만드는 권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깨어졌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깨어졌던 겁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그 가족들이 그 아파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성도는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성도들은 슬퍼합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가 여전히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결정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직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 원수 사망은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들이 그 고통으로 아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고 그 죽음 때문에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망의 영향, 사망 권세의 영향으로 그 사망이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망이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그래서 인생에 엄청난 슬픔을 겪게 하고 있지만 이 사망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 사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는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허무함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사망 권세에게 속아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를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나의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4절 가사로 한번 찬양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222장 4절입니다.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죠.

이 찬양 가사를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명도 예배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겨 먼저 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울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고 죽음은 우리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0: 믿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추수를 보장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즉 주 안에서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여전히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병도 없고 그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슬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허무함과 무력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구원 가운데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0: 속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1: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있습니다. 4918번님께서 나주의 도움 받고자

자, 찬송가 신청해요. 지쳐있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 찬양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5번 님도 문자 보내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보내신 또 문자 사연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이 찬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이현수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오셨고요.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0: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았음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극동방송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예레모십의 나의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런 표현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정말 큰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간증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특히나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되시는 중년들, 이제 인생의 어느 정도를 살아보신 분들은 그 속에서 정말 변치 않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찾지 않으면은 인생이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기도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위럽 앨범 가운데서 아름다운 나라 들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참 마음이 벅찹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또 청년들이 사라지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자녀 교육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아이가 둘인데요. 아, 지금이야 이제 다 청년이 되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이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성령의 감동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사춘기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예배드리자. 하지만 너희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의 결정에 맡기겠다. 그 대신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둘째 딸아이는 괜찮았지만 첫째 아이는 저는 이제 어른이 되면은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지만 왜 매주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친구들

하더라고 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기도할 뿐이죠.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군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아이가 백석대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장신대 교회음악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실용음악으로 따지면은 백석대가 훨 낫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흔쾌히 그럼 가라. 네, 그래서 지금 장신대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요. 부모의 고집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도할 뿐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언제 만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키프티드 1번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으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몇몇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도 그 여집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뭐 남편은 원래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집사님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20대 때 청년 때는 그 대학교 CCC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 인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더니 이제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나를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데 집사님도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좀 교회에 다시 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우리의 상황과 분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뭐 섣불리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환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진짜 신앙이냐? 정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은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는 예배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장소를 잊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중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감

진정으로 믿게 되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요, 정말 하루아침에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남편을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그냥 뭐 나만 믿고 말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변에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꼭 그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주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은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을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요. 우리는 완전히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고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앨범 가운데서 인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 예배가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룻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 있다가 그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어느 정도 오다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너희들 힘들다. 그랬을 때 두 며느리 중 첫째는 자기가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둘째 룻만이 어머니를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늘상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께로, 사단의 자녀는 사단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그렇게 16절에서 훌륭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6절 한번 더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나누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시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참 이것은 룻의 확고한 결단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곱 가지의 결단. 저는 오늘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룻의 자세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미기성경의 애청자들도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우리가 많은 약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서원을 지킬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결단을 내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룻의 결단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룻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단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룻의 결단의 두 번째 측면은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어머니의 가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 그 룻의 결단이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겁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인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룻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나는 버림받게 될 것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룻의 네 번째 결단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나는 이 룻이 약속의 땅에 있는 찬양과 떡의 집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옮겨온 병약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룻은 처음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보다도 룻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깊은 아마 그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다시 살아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막벨라의 구를 사들여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고 자신도 그 옆에 묻히게 되는 것인데, 이삭도 동일한 소망을 가졌죠. 애굽 땅에서 죽었던 야곱도 조상들이 묻힌 땅에 장사되고 싶어 소망을 냈던 것,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이 언젠가 이땅 위에 실현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을 떠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변화되고 한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천국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땅 위에서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죽은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룻의 소망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룻은 이제 구약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구약의 소망을 품은 이 룻에게 뭐 다른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룻은 결단 가운데 일곱 번째 나름대로의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그건 어머니와 떠나면 어떻게 되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직관 고백입니다. 롯은 나는 한순간을 위해서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롯에게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발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롯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회개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으나 그 개념은 보통 몇 방울의 눈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가 구원이 아니라 다만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물을 참 세상에서 흘리게 되게 되어 있죠. 오르반은 룻에게 묻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르반은 손수건으로 룻의 손수건처럼 적셨어요. 그러나 그두 여인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오르반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용된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가다가 마음을 바꾸어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와서 태도를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우리의 아픈 현실 아니겠어요? 바로 오르바가 그런 사람의 대표이죠. 오르바는 룻과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가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회개의 부산물이기는 하지만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이세 여인의 그 헤어짐, 그리고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뭔가, 참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첫째 며느리죠. 이 첫째 며느리의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진정한 회개일 수 없다. 라는 말씀. 그래서 눈물이 회개의 부산물이기는 하지만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의 그 예를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들으면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어떤 그 경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매기 목사님께서 그 매기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그 이제 매기 목사님 소년이었을 때 미시시피 그 강을 통행하던 증기기관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증기기관선 위에서 작은 보일러가 있고 커다란 그 휘파람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이 배가 하류로 움직이며 기적 소리를 내면 물결을 따라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배는 기적 소리도 내고 동시에 기관도 움직일 만한 그 충분한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커다란 휘파람통과 같은 작은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즉 기적 소리를 내며 매우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감정에 북받친 간증을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이 일어나서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전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며 단지 감정이 풍부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전보다 사람들의 눈물을 훨씬 더그좀 이렇게 보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꽤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 있죠. 때로 어떤 사람은 전혀 눈물을 흘리지도 않은 채 그리스도를 위해 참되고 진정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도 또 이런 예를 들어요. 당신께서 그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부활절 아침이었대요. 두 쌍의 부부가 이제 교회로 나왔는데, 한 부부는 나름대로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그 나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뭐라 하냐, 아주 그냥 그 엉엉 울면서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아주 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두 개의 이단 종파로부터 구출했는데, 당신을 따르던 어떤 목사님이 그들이 그곳에서도 똑같은 연극을 했다, 이렇게 말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 한 분이 그 매기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것은 적어도 매기 목사님이 목회하기 25년 전,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일인데, 당신께서는 가끔 그두 부부 만났던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 보셨대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몇 방울의 눈물만 흘린 것입니까? 눈물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며, 그러한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다른 무엇보다도 후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부부는 룻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진정한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도 각오합니다. 룻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며 단호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같은,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구분되는 거죠. 나오미는 시어머니니까요. 19절로 가보세요.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타락한 가정은 고향에 왔지만 이제 가정이 아니었죠. 단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과부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성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냐, 이 묻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상태를 나름대로 아주 비꼬아서 하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보여지죠. 20절로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요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부를 수가 없죠, 사실 나오미라고. 그렇죠? 저는 수학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가득 찬 것과 빈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전혀 상반된 관계이죠. 한 손은 텅 비었고

0: 있고 다른 손은 가득 찼습니다. 나오미는 풍부하게 나왔지만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축복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그분과의 교제를 상실할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먼 나라에서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탕자가 그랬던 것과 같이 고향에서 아직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선대하실 거예요. 탕자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탕자에게 옷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집에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친구들에게 자기를 슬픈 자곧 마라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청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슬픈 자라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오미 햇살의 웃음이 아닌 거죠. 슬픔이죠. 마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께서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나오미가 다시 기쁜 햇살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적합한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압 땅을 떠나 다음 장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고도 이전 삶으로 돌아갔는데요. 참된 이것은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회, 2번 회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룻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시드볼트로 불리우는 종자 저장소는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데요. 한 곳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봉화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또 전쟁과 핵폭발과 같은 문제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식재료로 쓰일 수 있는 종자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년에 2만 7천여 개의 식재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곳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시드볼트에는 3천 가지 종류의 종자가 4만 7천여 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일 영하 20도 낮은 온도, 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경 말씀의 10처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므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 앞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다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셀라가 부른 Wonderful, Merciful Savior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괜히 혼자서 끙끙거리고 버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뎌야지,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지 하면서 계속 내 속 안으로 밀어넣게 되곤 합니다. 그러다 마음에 병도 생기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법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도 받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텨야 할 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안고 버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세곡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케인의 Honest Suffering, 그리고 린드 D의 Praise You, 그리고 랭크의 시편 103편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특별한 음악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로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분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였습니다. 10주년 버전으로 네. 중요하다고 그러시던데. 자, 방금 소개했던 방금 노래 들었던 빨간 약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빨간약입니다.
0: 예, 오늘은 지난번엔 두분 나오셨는데 갑자기
1: 맞아요.
0: 한 분이 증식돼서 나오셨는데.
1: 세포 분열에 성공했습니다.
0: 그래도 한분한분좀 이름을.
1: 네, 저는 빨간약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약에서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인 김지후입니다.
3: 네, 저는 빨간약에서 비주얼과 막내를 맡고 있는 기동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완전체 빨간약. 예, 반갑습니다. 지우 형제는 얼굴이 되게 아기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3: 신생아상.
1: 맞아요.
2: 원래 되게 날카로운 상인데,
0: 아, 그래요?
2: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한 15kg를 쪄서 왔습니다.
3: 증량을.
2: 네.
1: 원래 되게 날렵한.
0: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2: 네, 좋은 나라예요.
0: 제가 보니까는 SNS에 따님이죠?
2: 네, 딸하고 아들 하나씩 있어요.
0: 네, 근데 딸의 얼굴이 그대로 있던데.
1: 똑같이 생겼죠?
2: 네.
3: 맞아요.
1: 그래서 아기상으로 보이시는.
0: 그래서 나는 그전 제가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아, 듬직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1: 겹쳐 보이는 거죠.
0: 아기 얼굴이었구나.
3: 맞아요. 지우 형 보고 가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빨간 약 완전체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세요.
1: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연도 이제 완전체로 공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지우가 한국에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뭐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네,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3: 좋은 기회로.
1: 네,
0: 지우
1: 감사하고.
0: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는 거 말고는 빨간약이랑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누나가 얘기한 대로 공연도 하고 뭐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동아 형제는 보니까 바쁘던데?
3: 저요? 저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퍼져가지고.
0: 아니, 내가 일정을 좀 물어보니까 도서 모임
3: 네, 맞아요. 이제
0: 뭐다.
3: 마치고 도서 모임
1: 맞습니다.
3: 있습니다.
2: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읽으시죠? 빨간 약이.
3: 그 무슨 말씀이세요?
1: 독서 모임 두 개시잖아요.
3: 독서 모임 2개, 월요일 금요일
0: 정말?
3: 있습니다.
1: 네.
3: 한주 시작과 주중에 마무리로
0: 오, 약간 사심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3: 무슨
0: 도서 모임?
3: 말씀이세요? 책에 사심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지식에.
0: 그렇다 칩시다.

0: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엊그저께인가 영상 찍은 것도 오늘 제가 이제 좀
1: 맞아요.
0: 뭐
1: 업로드도 했고.
0: 예
1: 이제 관심사는 사실
0: 제
1: 저는 운동을 너무
0: 아
1: 좋아해가지고 요즘
0: 예
1: 운동을 열심히 하고
0: 어떤
1: 있습니다.
0: 운동을?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1: 정말?
0: 슬픈 근황이 있어요.
1: 아, 근데
0: 왜?
1: 헬스를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네.
1: 어제 이제 사마귀가 굉장히 크게 난제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0: 제거를
1: 사마귀를 퇴마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0: 마귀를
1: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퇴마를 했는데 이제
0: 예수님의
1: 두 달?
0: 보혈로?
1: 네, 두달 동안 상체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0: 아,
1: 완전
0: 아이고,
1: 좌절입니다.
0: 맞잖아.
1: 지금 하체만 할까.
0: 맞아요. 그걸 수술 전에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멱살을 잘못 뻔했다고
1: 수술
0: 그건
1: 뒤에 다 마치고
0: 네,
1: 났네요, 의사
0: 맞아요.
1: 선생님이.
0: 두달 하지 마세요.
1: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0: 슬픈 사연이.
1: 그 의사 선생님은 드릴 뻔했어요, 순간. 드릴 뻔했는데, 네.
0: 무슨 얘기 지금? 관심사.
1: 요즘 관심사,
0: 근데
1: 요즘
0: 운동 진짜
1: 관심사.
0: 열심히 해요.
1: 맞아요.
0: 샌로그 같이 하고 있는데
1: 거의
0: 아 맞아.
1: 운동이죠,
0: 아침에
1: 아무튼.
0: 무조건 네. 그 샌로그도 얘기해줘요. 나 방금 전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난 아까 스라보라고
1: 이제 저희가 그 샌로그를 이제 우리 도현쌤께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0: 일부러 물어봤지. 모를 거야 저 인간은.
1: 함정으로 역시나 모르고 계셨다.
0: 저 어르신이 알 리가.
1: 근데 너무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샌로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0: 제가요? 알게 모르게.
1: 그때 공연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찍었는데
0: 아, 정말?
1: 그때 막 브이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0: 아,
1: 그게 뭔지
0: 그랬구나.
1: 모르고.
0: 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보통.
1: 근데 청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정말?
1: 네.
0: 이거
1: 샌로그.
0: 들으시는 분들 연배가
1: 아니요,
0: 그런가?
1: 아마 아실 거예요.
0: 아,
1: 요즘 가장 핫한 거기 때문에.
0: 샌로그.
1: 네.
0: 네. 뭐, 그거 요즘 하고 있고.
1: 네.
0: 참 재밌게 살아. 아, 내가 아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만 제일 웃긴 팀이라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고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들 정도로. 근데 너무 바쁘잖아, 니네.
1: 근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웃기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0: 노래도 필요 없습니다.
2: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1: 맞아요.
2: 노래 안 하고
0: 그러니까 노래를 한 10곡 정도만 하고
2: 네.
0: 나머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 뭐 무슨
1: 맞아요.
0: 스타의 애장품 이런 걸안 하고 저희 공연을 했는데 자신을 스타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눠주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2: 그것도
0: 뻔뻔하다.
2: 너무 웃긴 게 형이랑 저는 애장품 하나도 없고 누나가 한
0: 그러니까
2: 5개 챙겨 오셔가지고 진짜
3: 그냥 그날 챙겨 오셨어요. 저희는
2: 너무
3: 몰랐고
2: 근데 진짜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1: 저희
2: 진짜.
1: 팀에 스타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2: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준비를 했죠.
0: 지난번 공연을 제가 보면서
1: 네.
0: 느꼈던 거는 왜 이렇게 공연을 많이 안 할까? 네, 좀 게으르지 않나? 그리고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요즘 근황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나?
1: 근데 역시나 원하는
2: 운동
1: 대답이 안 나오셨고.
2: 사마귀
0: 그러니까 왜
2: 빼고
1: 우리 그 공연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3: 일단 뭐 제가
1: 네.
3: 한국에 안 있으니까
1: 그쵸, 그쵸, 그쵸.
3: 그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1: 예.
3: 그리고 이제 또그 다들 이제 다른 하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1: 맞습니다.
3: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3: 네.
2: 그래도
3: 공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1: 네.
0: 10년이나 됐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3: 네. 11년 됐죠.
1: 네.
0: 11년?
1: 네.
0: 그럼 이제 올해는 뭔가 또 앨범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어요?
1: 뭐 계획은 항상 있는데 곡이 없어가지고
2: 곡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0: 곡을 본인들이 써요?
1: 뭐 쓰기도 하죠.
2: 네네네
3: 써서 나온 곡들이 몇
1: 네,
3: 곡 있어요.
1: 써서 나오는데
2: 받기도 많이
1: 받기도
2: 받았고
1: 많이 받고.
2: 네.
0: 그 빨간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쟤들은 뭔데 이렇게 떠들까 나와서 소개도 제대로 안
1: 이렇게
0: 하고
1: 가벼울까 애들이
0: 이밤 11시 넘어서 왜 저렇게 낄낄거릴까 그런데 빨간약 의미가 뭡니까?
1: 우리 막내가 한번
2: 아 빨간약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 이제 같이 모여서 시작할 때어이 세상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치유를 좀 주고 싶다 회복을 좀 주고 싶다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웃길 것 망가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0: 10년 전에 이미
2: 네네 10년 전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해서
1: 위로가 필요한
2: 음악으로
1: 분들이
2: 예,
1: 많이
2: 위로를
1: 있다.
2: 좀 주고 싶다 해서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빨간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복을 줄수 있고 상처를 좀 치유해 줄수 있는 위로를 줄수 있는 약의 기능도 하는데 그 약의 기능을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장 잘할수 있고
1: 그렇죠.
2: 그건 많이 가능하다라는
1: 맞습니다.
2: 의미

0: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간 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아, 좋네. 할렐루야.
1: 아멘입니다.
2: 근데 이제 빨간 약이란 노래도 있어야겠다 그러면.
0: 오,
1: 아 진짜.
0: 괜찮은데요?
2: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네네.
2: 뭐 좀
0: 오,
2: 되게 애들이 둔하다 생각보다. 아니 되게 요즘 뭐 무슨 뭐? 아,
1: 근데 저희도 저희인데 우리 도현쌤도 저희한테 너무
2: 막 한다고?
0: 저 이렇게 가까이 저한테 둔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새로운 느낌이 좀.
2: 나도 약간 좀 이렇게 놓나 봐.
0: 너무 좋아요. 이런
1: 너무 좋아요.
2: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2: 그러니까 그런 빨간 약이라는 노래도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가사를 좋네요.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0: 우와, 너무 영광이죠.
1: 저 소름 돋았어요.
0: 우와.
2: 그 빨리 써.
0: 오, 진짜.
2: 소름만 돋지 마.
1: 소름이 자주 돋는 편이긴 한데. 쓰죠, 쓰죠. 씁시다.
0: 좋아요, 좋아요.
2: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간 약이라는 게 너무 희화돼서 하는 것보다.
1: 맞아요.
2: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뭐든 의미를 좀 담아서.
0: 맞아요, 맞아요.
2: 하면 어떨까?
1: 너무 좋아요.
2: 한 달래 합시다 우리.
1: 어 좋아요 좋아요. 예전에 그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같은 곡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저는 그런 느낌으로 빨간 약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우리를 언제든지 꺼내서 들으시라.
3: 맞아요.
1: 그런 느낌.
3: 저는 이제 빨간 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는데 그게 꼭 우리 그 크리스찬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빨간 약이라는 의미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의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렇게 저희 음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0: 와, 이거 다 가사인데요, 이거?
2: 지우 형제는 확실히 신학을 해서 지금 말투에서 약간의 그 냄새가 나요.
1: 어, 그렇죠.
2: 스멀스멀.
1: 맞아요.
2: 일반인의 냄새가 아니라
3: 좋은 냄새인가요?
2: 아, 그러니까 그런 있어요. 배운 티가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좋은 냄새죠?
3: 네.
2: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계시다고.
3: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2: 오.
1: 이야.
2: 가방끈이 길구나.
0: 맞아요.
1: 제일 길죠.
2: 아, 그래요? 여기는 다 짧아요, 나머지는?
1: 굉장히 짧죠.
0: 네. 에코백입니다.
1: 그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하는.
0: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2: 뭐야? 자기. 자, 그러면 셋이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1: 네.
2: 이 모이니까 어때요? 둘이 활동할 때, 둘이서도 활동할 때가 있죠?
1: 있죠. 네.
2: 셋이 모이니까 더 좋아요?
1: 훨씬 좋죠. 훨씬 좋죠.
2: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좀
1: 그렇죠.
2: 달라요?
0: 일단 그 기동성이 좀 일단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래요?
0: 그러니까 차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공연에 그 한계가 좀 더 없어지는
2: 늘어났다.
0: 것 같아요. 네네네. 원래는 누나랑 둘이 다닐 때는 뭐 반주자 한 명 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뭐 MR도 좀 틀고 했었는데 지금 셋이 다니면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다
1: 맞아요.
0: 가능하니까 그게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1: 원래 빨간 양 모습으로.
0: 네네.
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음이 더 이렇게 좀
1: 맞아요.
2: 풍성해진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2: 역시 삼겹줄의 신앙.
1: 맞아요.
2: 보여주지 않나.
1: 그리고 지우 화음이 되게 특이한 게 네. 이제 보통 남자가 하이로 이렇게 가성으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지우가 그걸 잘해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2: 텐션을 잘 넣더라고요.
1: 맞아요. 텐션에 또 미치죠.
3: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그 목소리가
2: 네.
3: 저희가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셋이 모이면 또 시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싸운 적은 없어요?
1: 싸운 적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0: 맞아, 맞아, 네. 맞아.
1: 싸운 적은 없는데 해체를 크게 한번 해서 그렇지.
2: 아또 해체까지 했었어요.
1: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0: 맞아, 맞아.
1: 진짜
0: 싸운 건 아닌데.
1: 평상시에 싸우는 성격들이 아닌데.
0: 네, 맞아,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0: 맞아.
1: 때 이제
2: 그래 일이... 그만해 뭐 이러면서
1: 그런 그림이죠.
3: 이제 그만하자.
1: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결합할 때 우리 앞으로는 차라리 싸우자.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딘가
0: 맞아.
1: 골마 있을 수 있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거를. 살짝.
0: 저를
1: 골맞아요?
0: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아, 진짜?
0: 저 안 골.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왜 왜?
1: 어 골맞는데요.
0: 아니
1: 지금?
0: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늘
2: 뭔가 말을 생략했는데
0: 토크에 뭐 안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동화가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아무래도 많죠.
2: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네. 셋이서 이렇게 앞에서

0: 멘트하는 거 보니까 각자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0: 그 지영 자매는 보니까는 이제 앞제비 노릇을
2: 맞아요.
0: 앞에서 막
2: 정확해요.
0: 나가자고 이런 걸 하고 지호 형제는 조용조요. 네. 툭툭 쳐주고 동화는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1: 오,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잘 봤죠.
1: 네, 맞아요. 네, 네, 네.
0: 그 되게 와. 보기 좋았어요.
1: 그래서 네. 되게 잘 맞아요. 동화랑 네. 저랑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가벼워지면 지호가 한번 눌러줘. 맞아.
2: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이제 넘어가시죠.
0: 자, 그러면서 맞아, 맞아. 그만 지금 넘어가야 될까요?
2: 예,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 정말? 그러면 아, 노래 한 곡도 듣고서 또 네. 와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 좋을까요?
1: 뭐가 좋을까요?
2: 우리는 보기 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1: 오, 좋다. 네. 너무 좋은데요?
0: 이 노래 좀 소개를 하고 들으면 어떨까요?
1: 이 곡은 이제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곡인데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번 커버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곡자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냈고 이 곡은 저희가 공연하러 가면 그 부르면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엄청 많이 느껴지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이 있다. 있다. 죄송해요. 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시겠습니다.

0: 예. 빨간 이야기 불은 우리는 복이 있다 들으셨습니다. 자, 음악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동아 형제 만났을 때도 약간 현실적인 거에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1: 맞아요.
0: 기억도 있고,
1: 그쵸,
0: 예,
1: 맞아요.
0: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1: 저희는 사실 뭐 이제 프리랜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불안은 해요, 솔직하게.
0: 지금도.
1: 근데 예,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잔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조금 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솔직한 게 아닐까. 아니면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옛날보다 확실히 그 콜링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했었어요.
0: 맞아.
1: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 이제 지금 미국 간다고 했을 때.
0: 그랬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빨간 약도 이제 뭔가 이렇게 옛날만치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0: 하기
1: 하나님께서
0: 나름인가 봐,
1: 불러주시고.
0: 진짜.
1: 네, 맞아요.
0: 지우 형제 같은 경우는 애기가
1: 두
0: 둘이나
1: 명이 있습니다. 네, 두
0: 있어서
1: 명이 있습니다.
0: 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좀.
1: 그렇죠.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누나 얘기한 대로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0: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빨간약이랑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누나랑 동생이랑 모여서 찬양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길이 잘 열리면 그렇게도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와서도 좀 조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형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예배음악이 대세이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맞아요.
0: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창작곡들을 부르고, 또 이런 보컬 팀이, 좀 말이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1: 맞아요,
0: 저
1: 맞아요.
0: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기술을 내가 배웠더라면. 근데 아마 더 젊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현실 부분에 대한
1: 맞아요,
0: 얘기들을,
1: 맞아요.
0: 고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역이라는, 사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1: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예배팀들처럼 뭐 많은 예배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예배팀 형식으로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동아랑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밴드 같은 거
0: 맞아, 맞아.
1: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를 찍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목적이 저희한테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고 저희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우리 빨간 약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각자 찬양팀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0: 그렇죠.
1: 불러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0: 빨간약 듣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음악은

0: 어떤 음악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 총체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저희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하지 못한 그냥 보통 천양사역자 선배님들에게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이고 뭔가 우리가 같은 그냥 교회에서 볼수 있는 언니 오빠들인데 같이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고, 사실 그게 진짜 완전 솔직한 저희 모습이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사들이나 부르는 노래들도 아까 지우가 얘기했지만, 뭐, 크리스찬들이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듣고, 뭔가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직접적이진 않지만, 궁금해 할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방법이 아닌가.
2: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1: 맞아요,
2: 하는 것
1: 맞아요,
2: 같아요. 그냥
1: 맞아요.
2: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음악을
1: 맞아요.
2: 하고 싶은. 네.
1: 그래서 저희 공연 때도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0: 안
1: 안
0: 믿는
1: 믿는 친구들.
0: 친구들.
1: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난 공연했을 때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막 찬양만 하냐, 혹시 콘서트 때. 근데 저희는 원래도 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 없이 데리고 와도 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연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DM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무대에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1: 그쵸.
0: 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팀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은데 큰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것 같고.
1: 그쵸.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지후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계획이 아닌가.
2: 맞아요, 맞아요. 제일
1: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더
0: 원래는
1: 흔들고 있습니다.
0: 지호 형제님은 목회자의 꿈이 있으신 건가요?
2: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올 때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1: 그쵸.
2: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얘기했던 게, 빨간 약이 미국에서도 사역을 잠깐 해보고 싶다라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빨간 약과 미국에서 사역 같이 하고 같이
1: 같이
2: 돌아오면
1: 들어오면 좋겠다.
2: 좋겠다라는 이제, 네, 희망이 담겨 있는 계획을
3: 정말 좋은
2: 구상해
3: 계획인데요.
2: 봤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지우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게
3: 저희의 계획입니다.
1: 미국에 같이 가서 보쌈에 오는 걸로 이제
0: 바라기는 계속해서 길게 사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1: 네.
0: 봤으면 좋겠고, 뭐 반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밝은 모습도 계속 봤으면 좋겠고.
1: 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뭐 계획이 있다고 이제 결국에는 계획이 얘기했는데 뭐 공연 계획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당분간은.
1: 그렇죠.
3: 근데 또 언제 생길지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하고 싶어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2: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오면 예, 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1: 맞아요, 맞아요.
2: 식으로.
1: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최근에 어떤 그런 부르심들이 좀 있었잖아요. 빨간약.
3: 네. 아, 맞아요,
1: 네.
3: 맞아요, 맞아요.
1: 좋은 제안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런 거
3: 감사하고.
1: 들어오면 저희가 잘 잡고 감사하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작은 어떤 이벤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2: 네.
1: 없습니다.
0: 기대가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1: 네.
0: 팀이라서 이런 얘기 물어봤고요. 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다음에 마치는 게 어떨까?
3: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맡고 있는 교회

0: 안에서의 일들과 사역들과 제 삶의 조화가 잘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때 음악 빨간약 팀에 대한 또제 음악에 대한 막 이런 거 고민들 막 나눴을 때 이제 저도 자아실현을 위한 저의 제 개인의 음악을 잘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잘 조화롭게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잘 실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선포를 하고
1: 그래요.
0: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제 싱글 하나
1: 얼마 안 되는
2: 장마가 오기
1: 좀
2: 전에
1: 있으면
0: 네, 이것도 너무 피스럽죠? 아무튼
2: 좋은데요?
0: 네, 자아실현 뭐 포함한 어떤 제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약간 좀 캐주얼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 저는 각 잡고 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뭐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기도 제목은 자아실현과 또 교회 안에서의 일과 제 개인의 신앙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3: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다음,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제 빨간 약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뭐 미국에서의 삶도 좋고 한데, 그 다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준비해 주신 길로 그쪽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1: 그렇죠.
2: 이제 그런 거를 항상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뭔가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랑 가깝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있고, 이제 빨간약 리더로서도 이제 빨간약도 마찬가지로 뭐 1년에 한두 번뭐 저희가 뭐 완전체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모든 그런 가짓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10년 넘게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11년을 꾸준히 이어온 우리 가장 나이대에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맞아요.
1: 기대되는 팀이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완전체로 모이면 우리 또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
2: 감사합니다.
1: 들어주고
2: 너무 좋습니다.
1: 그때는 좀 라이브로 노래도 한번
2: 오, 좋아요,
1: 들어봤으면
2: 좋아요,
1: 좋겠어요.
2: 좋아요.
1: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도전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선수일 땐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대학 농구팀 감독을 맡은 뒤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짐 발바노는요, 은퇴 뒤에도 탁월한 해설로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짐에게 팬들은 항상 승리한다는 뜻의 짐이 V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짐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최고의 시기에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오히려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47살의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발히 모금 활동을 다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금 활동을 다녔던 짐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암은 곧 제 육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사명을 다하는 날, 전 평온히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 천국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육체를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힘찬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짐 발바노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가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고 긴 여행인데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지만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게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뜻을 이루는 길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진실을 믿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제가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Why Proudly Single즈의 그 어떤 문제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한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원즈 패밀리의 보혈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명식의 기뻐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어? 그 동행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눈에 보아야만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FM뿐만 아니라 AM 방송을 통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사랑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입니다. 또 제주국동 방송 AM 1566kHz.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에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거나 탈북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등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증의 마지막 시간, 우리 지순희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지내며 북에 남겨진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순희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1: 그래가지고 열방쌤 교회에서 있을 때 나 아들이 앓는다, 브로크가 못 온다 하는 말 딱 들은 순간부터 야, 그래서 그 베란다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불쌍한 아이를, 저의 목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희 어떻게 불쌍한 애, 아버지 없지, 형제 없지, 엄마마저도 없고, 거기서 그래도 살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는 없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의 묘를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끝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뭐 계속 막 하나님한테 너무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가, 이 세상에 목숨이 얼마인데 그 불쌍한 내 목숨을 거두시는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고 막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와서 막 위로하는 것도 다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셨지, 데려가셨겠죠 하는 말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기 싶은 거예요. 다 막,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막 데려도 안 놓고 3년 후, 그렇게 그저 눈만 떨어지면 베란다에 앉아 울고. 그러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날부터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일 안 했어요. 내가 우선 돈을 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뭐, 가가 살아있어야 뭐 북한에 돈도 보내고 그 애를 어떻게 살리자고 애를 쓰겠는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내 뭐 돈 벌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딱 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울었는데 3년이 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었더니 내 경색이 있는 데다가 내 동맥류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울고 너무 고함을 치고 하니까 이 혈관이 부풀어 난 거죠.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장 시술해야 된다.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뭐 시술 날짜를 기다리자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열방쌤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듣더니 그게 시한폭탄이나 같다, 내 속에 시한폭탄이나 같은데 어떻게 한 달 기다리냐고. 대림에 그 뇌혈관 전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자고. 그래서 그날 가서 그날로 입원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예, 시술을 했는데 그 전신 마취하니까 이 심장이 원래 약하니까 심장이 지금 다시 이렇게 심장 발작하는 식으로 하면서 부정맥이 뜨면 심장이 돌아 안 와서 조금 고생했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하여튼 지금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다시는 교회란 데를 안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거두셨고 그랬는데 내 무슨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면 주여. 그리고 내가 내 시술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하나 내가 아들명까지 오래 살 수 있도록끔 의사님들이 손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내 혈관에다가 여기 그 또 뭐야 이 다리 안쪽에 그 대동맥을 뚫고 거기다 기계를 넣어요. 잘연기하고 기계를 같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 뇌혈관 그 작은 모세혈관에 들어가다가 아차하면 그 뇌

열간 오히려 더 들이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든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 우리 길성이 뭐 하늘에서라도 어머니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걸 바라겠지. 나도 이젠 사회로 나가보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만 3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 처음에 그 봉사단이란 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그날이 너무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연탄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고 밥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막살것 같고 혼자 계속 집에만 있던 게 계속 그 봉사단에 일단은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몇달 후부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일단 하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맡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그 봉사단체 대표로 그다음에 대한탈북민 노인협회 그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라. 탈북자들이라 해서 다 정확하게 정착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려가서 네가 나가서 탈북 그 취약계층들을 돌보고 잘 해라. 아마 이래서 저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탈북민 취약계층들 여기 취약계층들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캐고 들어가 보면 나처럼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요. 우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정착을 못 하고 일하러 나가 봤댔자 우리는 도라이바 하면은 도라이바라고 하는데 이거 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그 현장에서는 쓰는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공부부터 일체 언어에 적응이 우선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서는 한 며칠 일해 보다가 뭐 도라이바 가져오라는데 멍해 서 있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짜증 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그 현장을 떠나고 하다 나니까 어서는 몇 년이 돼도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뭐그 젊은 사람 수급비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술만 먹고 돈이 뭐한 푼만 생겨도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저 뭐야, 그 법학 공부까지 했다는 탈북자도 알코올 중독자로 떨어져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분이 그 집을 우리가 방문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꽉 찼어요.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배달해 먹고는 그 자리에 놓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야, 막 그래서 막 세워놓고 욕하죠. 어째 이렇게 사냐? 네가 한국 왔으면 바로 살아야지.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너 엄마 아버지 알면 뭐라 하겠냐? 그런 분들도 많고 정말 그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요양보사들이 와서 하루 케어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 그 누구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생활이 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이런 그 봉사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 게,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자기가 깊이 이렇게 뜻을 두지 못하고 생활했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연합에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그 9살이 죽는다던 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브 아이들한테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같은 이런 그 간증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한살 때부터 지키시고 저를 정말 감싸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정말 북한을 위한 이 선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어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자면 엄청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꼭 북한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0: 북한을 섬기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1: 탈북민분들을 돕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신 지순이 선교사님. 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고 또 연단의 시간도 주셨지만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이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순희 선교사님과의 두 주에 걸친 간증 이야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이어드릴게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6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고 체제를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해주시의 청년 두 명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무허가 개인집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14분 체코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22분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황인범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하며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 2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8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 기록도 크게 넘어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05.8% 급증하며 11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0% 넘게 증가했고 미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수출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52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 이후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확장 억제 대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중러 밀착 움직임을 견제했는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물질 생산시설과 신형 원심불리기,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결코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통상과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경제대화 체계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 정보 보고 협정 체결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학교 대신 중국 수출용 낚싯바늘 임가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업체들이 주문한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임가공 사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낚싯바늘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싯바늘 한 개당 가격은 북한 돈 4원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가발과 속눈썹에 이어 낚싯바늘이 새로운 중국 임가공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생산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져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신의주 일대에서도 낚싯바늘 임가공이 성행하고 있다며 손이 빠른 학생 여러 명이 하루 동안 작업해 쌀 1kg을 살 수 있는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작업자가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영상물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 2명이 지난달 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처형된 청년들은 해주시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장 배치를 앞두고 있던 인물들로 대학 재학 시절부터 비밀 소조를 조직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료를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과 북한 현실을 비교하며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필기물도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한 뒤 지난 5월 말 밤 해주시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집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처형 당시에는 대학 재학생 대표들과 청년 동맹 간부들이 강제로 동원됐으며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주시 대학가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촉망받던 청년들이 반동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개인주택을 이용해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국수와 국밥, 술안주 등을 팔던 주민들이 농촌 동원 단속과 계절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사 장소를 집 마당이나 헛간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는데 상업관리소는 이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정식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각종 납부금과 검열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영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장사를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립고등학교에서 K-POP, 한국의 가요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 개발한 이 과정은 단순히 K-POP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와 마케팅, 기획 방식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해 그룹명과 콘셉트, 멤버 구성, 팬덤 전략 등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수는 처음 1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늘어났

현재 1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도 얻었고 K-POP 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K-POP을 계기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K-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 함경남도는 5에서 10mm 안팎이겠고요. 평안북도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안주와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 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양덕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7도, 강계 15도, 자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7도, 강계 26도, 자성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장현에서만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9도, 장현과 사리원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 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13도, 장진과 풍산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산과 풍산 21도, 장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0도, 청진과 운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 변치 말고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릴 텐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피난처 예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분명 나의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옆 사람이 무얼 할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때가 있죠.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참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래된 어느 경건 서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기회주의자인데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소신보다 주변 눈치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만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

삶의 뿌리인 줄 믿으면서 오늘도 그 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 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려.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인 그가 욕실도 딸려 있지 않은 값싼 방에 투숙을 하려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자고 갔는데 제일 좋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러자 존 D.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행운을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네. 그래서 여기 욕실도 없는 싸구려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러죠. 록펠러의 대사업가로서 또한 자선사업가로서도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 아끼는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요?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데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올려드린 이전 찬송은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이 찬양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몇 년째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에서 건너오는 여정,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따님과 함께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후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이옥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3개월 100일에 막 접어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0가지였다면 남한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주에 있어서도 다 그 선택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3개월 동안 무수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우선 첫째, 살면서 내가 이 저 집에 속 들어왔을 때
1: 네.
0: 정말 집을 툭 보고 야,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자고 왔구나. 우선 첫째 감동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감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집을 좀 큰 거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다 나니까
1: 네.
0: 큰 집을 받았는데 집을 이 짝방 저 짝방 다 이렇게 보면서 우선 첫째, 야, 감사하구나. 저녁에 춥겠다고 생각한 여기에 덕 온수난 방이 다 들어오고
1: 네.
0: 하니까 야,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 방에다가 무엇을 가고 나서 아이 옷을 어떻게 이 짝에는 칠해놓고 이 짝에는 침대를 놔서 아이하고 방을 잘해야 되겠다.
1: 네.
0: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북한의 생활을 이렇게 두어본다면 북한에서는 우선 첫째 선택이라 하기보다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30살 되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는데
1: 네.
0: 그 30년을 사는 오간에 우선 첫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권이 선택권이란 게 없이 살았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길이나 같았고
1: 네.
0: 그러나 여기에 남한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첫째는 자유고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나한테 주도권을 쥐고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0: 선택에 따른 책임도 사실 있잖아요.
1: 예.
0: 네. 아까 집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나라에서 준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채웠을 때, 뭐 이게 고장나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는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도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배우다 나니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한 글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느 학교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지. 그
0: 네.
1: 다음에 아이는 아이대로 말을 모르니까 자기 절로 혼자서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싸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서 골아파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혼자서 부둥켜안고 울어도 봤고 했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0: 네.
1: 얼마든지 한글을 빨리 배워서 일어설 수 있다. 아이한테 힘을 줬고 어쨌든 네 학원에 이왕 발길이 와서 이까지 남들이 잡히는 길에도 안 잡히고 무사히 하느님 덕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0: 네.
1: 이제부터 발 딛고 일어서자. 공부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하고 네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 엄마가 모두 찬성하겠으니까 네가 갈 길은 네가 해라. 어느
0: 네.
1: 학교를 두겠다는 거 해봐라. 그 다음이 할수 없어.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금방 나오다 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친부모한테 전화했습니다.
0: 친부모님이요?
1: 이 아이의 친부모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내 일은 뒤집게라도 아이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야를 공부 안 시키면 여기를 데리고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나를 보고 내 선택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리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0: 네. 네.
1: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센터에다가 부탁했습니다. 그리 하나센터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도와줘서 지금은 정말 열심껏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가가 11월 13일 날 학교에 갔습니다.
0: 네.
1: 그런데 12월 말일에 시험을 쳤는데 한국어는 68점을 맞고
0: 잘
1: 예,
0: 맞았네요.
1: 영어는 82점을 맞고
0: 와.
1: 그다음에 이렇게 수학은 78점을 맞고 사회하고 이거는 무슨 몇점 받았단지 이것을 와서 자랑하더라고.
0: 이게 중국어로 본 시험이에요?
1: 아닙니다.
0: 한국어로 본
1: 예.
0: 시험이에요? 세상에.
1: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하다고.
0: 굉장히 비상한데요?
1: 어쨌든 아이가 착하고 무던하고 말하자면 조선말로 비한다면 만면을 감입니다.
0: 아, 이거는 저희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걸요?
1: 예.
0: 와, 아니, 그 지금의 10대잖아요. 앞으로 수년 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는 같이 나와주세요,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 해외의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도 선생님처럼 자제를 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운데 자제를 둔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따님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러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1: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사실은 이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하며 오직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믿어야 한다.
0: 네.
1: 그거 믿음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그래도 머리는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같았습니다.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게 하려면 정말 우리 하느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느님의 복음이 그 북한 땅에도 전달돼야 되겠는데
0: 네.
1: 우리 이 전달을 하자면 다른 복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만 전달되지,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북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널리 알고, 하느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누리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 하나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1: 아멘. 예.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알고 꼭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언젠가 이 방송을 듣고 그 소망에 대한 어떤 한 점의 불씨가 일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시간 마이크 앞에서 모시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여정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함경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고향 북녘 땅에 갈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 오늘 그두 번째 시간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남과 북에서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창조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의 매 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0: 귀엽더라고요.
1: 공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0: 마법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0: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2: 다이팅이 말합니다. 혀를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사람들입니다.
1: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0: 네, 반갑습니다.
1: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0: 네, 처음이에요.
1: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0: 네.
1: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0: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1: 평안남도?
0: 네.
1: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0: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1: 네.
0: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0: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0: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1: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0: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1: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0: 네네네.
1: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0: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1: 네.
0: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1: 곳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기회가 되면
0: 네.
1: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1: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0: 네네.
1: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0: 네네.
1: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0: 네.
1: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1: 네.
0: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 있는 이어폰 뭐라고
1: 네.
0: 하죠?
1: 줄 이어폰인데
0: 아,
1: 북한에서 얘기하는

0: 그
1: 레시바
0: 레시바? 어.
1: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0: 오,
1: 네,
0: 갑자기.
1: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어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0: 아,
1: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0: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1: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0: 네.
1: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0: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1: 아, 그게 당시에 한국 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 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아,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0: 네.
1: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아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0: 6년 전쯤 러시아에서
1: 네, 맞아요.
0: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1: 아,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0: 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1: 네, 그게 아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그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극동 방송이 켜질 줄은
0: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1: 네.
0: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1: 네, 좀 신기합니다.
0: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서 제가
1: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0: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1: 네,
0: 왜냐면
1: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1: 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0: 근데 처음에 그걸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어요?
1: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0: 네.
1: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0: 세상에.
1: 느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아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0: 네.
1: 생각을 해요.
0: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1: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0: 네.
1: 하나님이란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연히
0: 그쵸.
1: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근데 그 차례 끝나고 이제 어떤 그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1: 멘트가
0: 멘트가
1: 있었군요.
0: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우셨고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0: 네.
1: 그 조선 말이랑 그
0: 네.
1: 북한 말이랑
0: 네.
1: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차이로도.
0: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쵸.
0: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곤너곤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1: 자근자근.
0: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1: 네.
0: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곤너곤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 뒤에 좀 고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0: 네.
1: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1: 어머,
0: 노력했어요.
1: 진짜요?
0: 네.
1: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나서야지 이제 뭐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1: 네.
0: 네 이제 뭔가 아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1: 네.
0: 네 이제 뭐 한국 또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참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몇번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할렐루야!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어떤 것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 축복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도의 영적 기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모르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에 영적인 과학임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의 용장으로 평생 5만 번을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린 분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1,5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누구에게 돈을 청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점심거리가 없다고 총무가 그에게 말하자 지금 몇 시나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총무는 11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가서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조지 뮬러는 곧장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의 점심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12시가 되자 어디서인지 빵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고아원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가 알아보니 때마침 빵 굽는 집 옆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점화되는 바람에 빵을 고스란히 꺼내어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일평생을 기도만 가지고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여정,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천국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0: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로부터 5장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 삼촌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왕을 만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무너집니다. 특히 금식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하면 악한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저희 강일교회가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차세대 가족들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9절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징조는 환경이 변하면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후 수년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저희 교회 한 권사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목양실에 들러 안수기도를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응답의 기쁨을 명쾌하게 누리시는 모든 복음의 메아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함경남도가 5에서 10mm로, 평안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20도, 개성과 대전, 광주, 여수가 19도, 평양과 춘천, 강릉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 포항이 17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 광주가 31도,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목포 29도, 강릉과 여수, 포항이 28도, 신의주와 부산, 제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1도, 청진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명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날을 은혜로 또 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진 이 경이로운 한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을 예배 위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힘주시는 말씀 들고 이 아침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0: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우리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부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가를 예,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말씀을 깊이 한번 같이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부활이 불가능하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고 할 때 이미 다 몸이 썩었을 텐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몸으로 오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온다고 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냐,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지키면서 자라날 수가 없죠.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하면서 처음 그 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생명력을 발현하면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씨와 자라나는 식물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면에서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 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 씨지만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형체로 탈바꿈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밀, 옥수수, 조그만 알갱이를 뿌립니다. 근데 뿌리는데 이거는 작은 덩어리를 뿌리는 거지 이게 밀이 다 큰, 다 자란 이 성인체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 작은 것을 뿌리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장차 자랄 모든 가능성을 갖고서는 자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생명체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각 종자에게 여기 형체를 준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서 몸을 말합니다. 몸, 각 지체의 이 몸뚱아리, 각 지체의 처음 뿌릴 때는 그 처음 모습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는 지금 있는 이 형체의 연속성,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이 생명력을 갖고 이어져 갑니다만 우리의 모습 자체는 이전에 알던 이런 썩을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육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사륵스인데 보통 이제 육체 그러면은 우리 썩을 육신 뭐 이렇게 해서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제 몸뚱아리 물질로 갖고 이루어진 이 중립적인 성격의 육체를 말할 때 여기 육체를 말합니다. 죄에 휘둘리는 그런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죄성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중립적인 성격

성경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다 육체가 있다는 거죠, 몸.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몸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자, 이 영광이라는 건그 위엄과 피조된 이 탁월성 그리고 광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지은 이 피조물은 각각 이 위엄과 광채와 탁월성과 밝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별 사이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든 이 피조 세계의 위엄과 탁월성이 다 다르고 육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건 이제 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우리의 몸이 영생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썩을 몸이죠. 썩은 것으로 심어지고, 심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심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썩을 것이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때 먼저는 우리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심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이 일어날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이제 썩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자, 욕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처음 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가렸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의 몸인데,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어졌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약한 것으로 심겨진 몸. 약하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강력한 몸으로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가 받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육의 몸,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신령한 몸, 이게 이제 영어로 spiritual body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육의 몸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인데, 자, 이게 성령의 몸, spiritual body, 영의 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이 이전 같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몸. 그리고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이 몸,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성화,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면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그때의 이 몸이 바로 이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맛보고 알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에요. 생선 한 토막을 먹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막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막 붙잡으려고 했더니, 내 몸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그러니까 벽을 뚫고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은 분명히 이제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몸인데 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의 몸을 갖고 누구를 마주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랑 말씀하지 말고 모세랑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피하죠. 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손으로 가리고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 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몸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프고 병들던 거 싹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몸,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몸의 상태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아유, 권사님이시네. 어찌 그리 아름다울고 감동을 하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거죠. 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여기 생령이 됐다 할 때 이 생령은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living creature입니다.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냥 숨쉬며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다면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살아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먼저는 뭐로 사느냐? 육의 사람.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그 다음 뭘로 사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신령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셨었죠. 선지하신 성육신하신 자 무릇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유한하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와 같게 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아담처럼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홀연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 홀연하게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있는 마지막 본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형상과 영광과 몸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그러나 연속성을 갖고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라고 할 때 신령한 몸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신령한 몸, 그럼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니까 이걸 그대로 영체로 바뀐다. 영체로 바뀐다라는 말이 뭐냐? 몸의 이 육체가 그냥 사라지고 영처럼 바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영만 떠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몸. 여러분 사람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기운을 느끼며 살면 몸이 진짜 영향을 받아서 썩어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계 있는 몸을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살지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되죠.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체와 육체를 대면하면서 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마 서로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 썩어짐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이치를 부활의 신비에 비유하는 사도의 탁월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도 익히 이해되어지는 이 부활의 신비를 오직 주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할 것이며 더 이상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고 행복하십시오. 6월 1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홍원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행복하며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빨간 신호등을 만나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서는 이야기,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던 분이었죠.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5년 전 중국에서 15억 원을 한 컵에 꿀꺽 먹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니 오늘의 역전을 이루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을 때 큰 식당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마스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일 이후에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도 됐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기름의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되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스마랑에 살고 있는 이분은 자카르타 병원에 이제 비행기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고 자카르타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시 이 눈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이후에 놀랍게도 그분의 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이전의 사진을 저는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켰는지도 실제 인물로 만나 보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의 내일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마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처럼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멋지게 넘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까요? 이삭의 성향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남달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역전의 삶을 사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고요. 그랄 땅도 흉년의 시기를 겪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됩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0: 재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지시라도 나는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편리함, 그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역전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지요. 이삭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인지, 우물을 몇번 파고 난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파고 파고를 반복할 때 그들은 찾아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섭다. 우리 화친을 맺어달라. 이삭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모두가 두려워할 만큼 큰 자로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큰 자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3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선용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성숙돼가는 것이죠. 세상은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요?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초보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으로 서로 연합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전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탈북민 가운데 북방연구회 김 대표님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몰래 들었고 탈북까지 했다고 하기에 극동방송 직원 체플 시간에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의 친구가 중국에서 가져온 밀수품 중에 라디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 뚜렷이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침내 탈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은 자신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제주도의 6개의 안테나를 통한 전기료 월 3천여만 원을 비롯해 대부도의 2개 안테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중계소, 동해 최동단 울릉도 중계소 등을 통해 북방으로 전파를 보내는데 매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 지역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를 두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음성 외에는 테너 이다녀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길거리에 빈몸으로 내동댕이 친 그 같은 절망에 처한다든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 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 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주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단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라의 무속인이 80만이라고 하는 보고는 그만큼 이 나라가 불안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실패한 경험, 상처 입은 경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팠던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서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과로해서 몸이 아파 며칠간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워있는 침실로 마이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쳤는데 이쪽부터 저까지 빼곡하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라나면서 그가 성직자가 되고 난 후에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쏙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과거는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절망에 가고 슬픔에 가고 실패에 가고

재부하고 버림받던 과거 배신당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와서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마르툰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쓰라는 상처 속에서 다시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실패의 기억 속에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큰 대형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할 때 그 정신과 닥터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의 과거에 쓰라린 상처를 잊기만 한다면, 미움의 대상을 용서만 한다면 지금 당장 3분의 2 이상은 완치되어 이 병원을 퇴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들이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되뇌이기 때문에 정신병에서 노연함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 같은 정신병의 문제에 갇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일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그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 다음 이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온세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참 강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마음 아리를 하고 밥맛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앞서서 큰 일들을 치고 나서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다가올 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1936년

0: 주인의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귀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의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시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발걸음도 떼지 못할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국에 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신가요? 마음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 분명 서로를 느끼고는 있는데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하나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애써 볼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그저 스쳐가는 인연으로 남길지. 애쓰자니 내 마음이 너무 드러날까 두렵고, 놓아두자니 왠지 모르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망설이며 시간을 흘려보내곤 하죠. 그런 인연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니 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포기가 빨라졌답니다. 포기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체념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웠어요. 붙잡아야 할 인연과 내려놓아야 할 인연을 억지로 구분하려 애쓰기보다 주님께 맡긴 채 그 흐름을 지켜보게 된 거죠. 오늘 혹시 마음에 걸려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세요. 닿지 않아 아픈 마음도 놓아야 할 용기도 주님께 맡기면

하면서요. 그 남은 여백 속에 나를 흔든 관계를 지나며 나를 세울 관계를 알아볼 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살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흔히들 인간관계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힘드신 분들 계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로 골치를 앓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께 그 관계마저 올려드려 보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풀어낼 수 없다고 진실로 고백할 때, 놀랍게도 상황과 사람을 통해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이 아침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와, 힘이 나는걸요. 정말 샬롬, 참 좋은 화요일 아침 우리 6809님과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에요. 우리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피디님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맑은 샘물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나요? 하트 3개까지. 아이고, 극찬인데요. 저의 목소리가 이 산골짜기에 맑은 샘물처럼 시원함을 준다. 막 생각만 해도 막 짜릿짜릿해져요. 네, 이렇게 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목소리로 조금이나마 성령 이렇게 영적인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륙사님 늘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새날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리 3289님, 보서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라디오 잘

이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오프닝에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3924님께서도요, 주님께서 지으신 온 대지가 어찌 이리도 달고도 오묘한지요. 이 좋은 아침에, 이 아름다운 아침에 좋은 방송, 좋은 친구와 함께하며 출근하게 하시니 이보다도 복되고 좋은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의 3924님의 문자가 어찌 이리도 달고도 오묘할까요? 맞아요. 요즘에 온 대지가 또 푸르르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 달짝지근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뭘까, 머루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과일 열매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그런 거 가끔, 예전에는 좀 따서 먹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괜시리 조금은 꺼려지지만 참 뭔가 이 대지가 참 달고도 오묘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구이사님, 늘 이렇게 감사와 사랑, 이렇게 찬양을 울리시는 우리 삼구이사님이 정말 멋지고 귀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께서도 오셨어요. 일하다가 다시 준비 과정에 잠깐 짬내서 출첵합니다. 샬롬!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서는 참새가 짹짹거려서 반겨주고요.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일하렵니다. 축복해주세요. 보석페이님 히히히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축복을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우리 2667님 잠시 또 밭일 나가셨다가 복귀하셔서 잠시 짬을 내서 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낮 가운데는 이 태양빛이 굉장히 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디 이잘 준비하셔서 이 빛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아침 또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67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뒷자리 우리 1802님께서도요. 샬롬, 아침이 기다려지게 하는 샬조아. 창세기를 열어주시는 목사님을 못뵌지 오래되어 더욱 보고 싶네요. 오늘의 은혜 받아먹을 준비 완료. 모두 화요링 하세요.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거 완전 샬조아 텐션인데? 우리 1802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언제 한번 이 방송사로 모시고 싶어요. 모두 화요링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화요링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출첵 시간이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본받으며 요두 글자 어떨까요? 아, 너무 좋다. 사랑.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랑. 사랑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매주 화요일 창세기의 은혜로 아침을 열어주셨던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선 목사님께서 약한 달간 현재 개인 일정으로 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 이 시간 신청곡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힘이 나는 찬양 듣고 올게요. 더 라이트 워십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0: 아멘. 어딜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뒷자리 우리 3289님, 사랑입니다.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누티골 펜션에서 갈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요. 가장이 핫할 때, 뜨거울 때, 또 성령의 불길로 이렇게 다녀오실 우리 3289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상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바로 전목시 코너입니다.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 바로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포항자유교회를 섬기시는 장민정 전파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 이른 아침 또 귀한 이 전화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방송하실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포항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민정 집사입니다.
0: 와,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아직 집사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집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반갑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자,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한번 근황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샵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아이가 지금 2살.
0: 아, 그렇군요. 우리 자녀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해하은.
0: 해.
1: 하은.
0: 하은.
1: 하나님이네.
0: 아, 이름이 너무 예쁘다. 지금 어떻게 옆에서 자고 있어요?
1: 네, 자고 있어요.
0: 예, 아이들은 그 새근새근 잘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또 이렇게 귀한 소식 나눠주셨고, 어떻게 요즘에도 계속 극동방송 청취하실까요?
1: 아침에
0: 네.
1: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산에서 매일 듣고
0: 아, 그래요? 그 따님을 등원시키면서 듣는 시간대. 어떻게 지금 시간대는 아니죠? 좀 이유인가?
1: 사랑했지만
0: 에? 그렇군요. 우리 정인수 PD님의 사랑했더란 시간대. 늘 잊지 않고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장민정 전파 선교사님이시고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럼 포항제일교회가 맞을까요? 네. 지금 그 교회에 우리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교회인데 어떻게 소개나 자랑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이제 딸아이와 함께 영화부를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참 보기 좋고 행복한 모습으로
0: 네.
1: 제일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큰 교회입니다.
0: 그쵸. 제일 귀하면 진짜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0: 정말 열정과 이 사랑을 다해서 또 동역하고 사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교회가 또 제일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민정 집사님, 전파 선교사로 좀 어떻게 선교에 되었는지 그첫 순간이 좀 기억이 나세요?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1: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0: 네, 얼마
1: 저도
0: 정도 된것 같습니까?
1: 선교사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라디오 청취를 한게좀몇년 됐었는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 더 넘었던 것 같고,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고 싶고, 그 안에서 누군가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큰 극빔이 될것 같아서, 직접 선교지에는 가지 못해도 복음 전파를 할수 있는 그런 감사함으로 전파 선교사를 섬기게 된것 같습니다.
0: 네,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말씀과 찬양을 이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 전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전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고백이에요. 맞아요. 극동방송은 이 전파를 통해서 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파 선교사로 이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물질로 헌신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오는 유익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점이 참 좋더라. 물질로 섬기지만 내가 받는 게 이렇게 더 크더라. 요런 게 있다면 나눠주시죠.
1: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0: 모든 게 감사함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믿음이 이렇게 신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또이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른 아침이죠. 아직 뭐 거의 전화 받자마자 바로 제가 막 질문 공세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사모하는 좀 말씀 구절이나 그 이유가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큰 위로가 된다라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고요. 찬양이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찬양을 굉장히 또 사모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 근래에는 송영미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소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눈물도 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0: 그래요.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신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의 가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더잘 드러내고 위로를 주는 이런 또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사모하시게 된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를 또 나눠주셨고요. 자, 아까 또 우리 하은이도 얘기했고, 지금 남편 집사님도 계실 거고요. 가족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 메시지 이 시간 한번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항상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남편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항상 기도해요.
0: 아, 항상 기도한다. 정말 귀한 우리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내로서 또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정말 정말 멋져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정말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정말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방송과 축복님들께서도 두손 모아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눴고요. 집사님, 끝으로 우리 전파 선교사 가입 망설이고 있는 청취자분들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1: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0: 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아,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작은 헌신이 그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집사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도 우리 집사님의 오늘 나눠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은혜 나눠주신 포항제일교회 장민정 전파 선교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이 시간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07시 34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오늘은 출첵제시요 두 글자 사랑 드렸어요. 잊지 말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출첵제시요 두 글자 사랑 보내주세요. 이행시 말리지 않아요. 자, 사랑 더불어서 오늘 스피드 퀴즈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퀴즈 잘 안 드리는데 모처럼 한번 준비해봤어요. 말씀 퀴즈예요. 하지만 스피드 있게 보내주시면 당첨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걸음은 땡땡땡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중에 이 땡땡땡에 들어갈 보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여호와, 보기 2번 김PD. 선물 드리려고 퀴즈 드려봤습니다. 자, 사람의 걸음은 땡땡땡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이고요. 보기 1번 여호와, 보기 2번 김PD입니다. 사람의 걸음 김PD로 말미암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앞길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문자와 함께 오늘의 출첵제시어 사랑까지 보내주시면 뭐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보내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로운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오실게요. 주님께 감사해 참 아름다워라.

7936님 사랑. 김PD님도 사랑하지만 정답은 여화이지요. 라고 센스 넘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일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땡땡땡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독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여호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보기 2번 김PD. 사람의 걸음은 김PD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진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PD와 함께하면. 자, 정답 문자는 몇 번일까요? 보기 1번과 2번 있습니다. 보기 1번 여우와 보기 2번 김PD. 여기 오늘의 출첵제시오 사랑까지 정답 문자와 함께 보내주시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 보내드릴 것 같아요. 두 자리 4557님 샬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 전도단의 아름다우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따 1번 여호와겠지요. 그치만 김PD님 따라 극동방송 듣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걸요. 우와. 극동방송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PD님 그리고 모두 화이팅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감동의 또 문자를 보내주십니까? 이야, 맞아요. 정말 아무따 1번 여우와. 정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 여우와겠지만 맞네요. 극동 방송을 듣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 맞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극동 방송의 이 방송 선교, 여기에 또 우리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항상 기도로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방송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6809님께서도요. 사랑으로 출첵합니다. 오늘의 출첵제시어 사랑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2667님. 정답은 1번 여호와입니다. 사랑으로 출첵하며 서툴지만 이행시 지어보겠습니다. 사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그대여 랑 랑군의 넓은 품에 안기세요. 우와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으리로다 키키키 물 한 잔 마시러 와서 보냅니다. 보내주셨는데 야 이게 물 한 잔의 그 감수성이 아닌데요. 이 대단합니다. 야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그대 랑군의 넓은 품에 안기자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자 이렇게 제가 의역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은혜 넘치는 센스 가득한 이행시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요 오늘 새벽기도 때 은혜 받았던 주만 바랄지어다입니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더불어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찬양이 맞을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요 찬양이 검색이 되네요. 이어서 듣게 올게요. 소리아일의 주만 바라볼지라.

6805님 사랑으로 출첵해 주셨고요. 우리 2312님 사랑으로 이행시 막간을 이용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과 랑랑한 목소리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전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랑랑한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사랑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도 드렸었고, 그리고 말씀 퀴즈도 막 드리고, 오늘은 좀 다채롭게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퀴즈의 정답 발표해볼게요. 오늘은 말씀 퀴즈였습니다.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중 사람의 걸음은 땡땡땡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는 몇 번이가 이었을까가 오늘의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과연 어려웠죠. 정답은 바로 1번 여호와였습니다. 아까 우리 0594님께서 이런 표현해 주셨어요. 아, 묻다. 1번 여호와겠지요. 맞습니다. 묻지오 따지지도 않고 정답은 바로 오늘은 1번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정답자 그리고 출첵 제시어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번 추려봤어요. 두 분입니다. 축하드려요. 뒷자리 1802님, 4584님, 4583님, 1802님 두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까 0594님 나눠주신 이 문자 중에 정말 울림이 오는 이 문장이 있어요. 극동방송을 듣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길 소망한다 라고 또 더불어서 보내주셨죠.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찬양의 은혜와 더불어 전파 선교사님의 이 목소리도 나누었던 복된 시간이었어요. 늘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편애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첫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라고 해요. 모든 왕자가 압살롬에게 살해되었다는 소문 앞에서 다윗은 31절에 보니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요.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압논 한 사람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이토록 요동하며 무너졌을까요? 다말 사건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압논이 누이를 욕되게 했을 때 다윗이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고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직면하기 두려운 일을 자꾸 덮어두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작은 소문에도 흔들립니다. 내면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소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도 분명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비극은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예뻐 보이니 이런 비극 앞에서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해요. 요나답은 압살롬을 변호하며 다윗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외면했던 가정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압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은 대가가 결국 피해 복수로 돌아온 것이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방치한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끔찍한 모습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예요. 말씀이 나의 어둠을 비출 때 회피하지 말고 그 빛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관계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편애하는 자녀가 있지는 않나요? 편애에서 벗어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둘째, 편애가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38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고해요. 압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가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술은 압살롬의 외갓집, 곧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달메는 다윗의 처, 마아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게다가 달메는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로 왕가의 자손이에요. 이런 든든한 외가가 없었다면 과연 압살롬이 추후의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잘 산다는 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피할 길이 됩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정략적으로 왕가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힘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 불신 결혼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죽고 나라가 망할 뻔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문제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해요. 압논을 잃은 슬픔이 옅어지자 다윗은 도망간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연민일 뿐입니다. 다윗이 정작 슬퍼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다말이 수치를 당한 사건과 그 일로 압논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날마다 슬퍼합니다. 자식을 편애하니 객관성을 잃고 맙니다. 공의와 인자가 무너진 채 사랑이 떳떳하지 못하니 정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슬픔이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했을 때는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기가 막힌 자식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나의 사랑이 구원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이 내 자녀를 망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편애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자녀들만 죽어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녀만 편애하며 다른 자녀의 상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객관성을 잃은 인간적인 정에 불과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의 두 아들에게 행한 일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쿨한 엄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빛나게 키우려 한 것이 저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알지 못했지요. 두 아들은 초등학생 때 한창 유행하던 장난감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자주 다퉜어요. 저는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으나 여러 번 참으며 타일렀지요. 그럼에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한 번만 더 싸우면 팽이를 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아이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싸웠고 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팽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선을 넘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제 양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행동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경고를 듣지 않은 아이들 잘못이라며 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해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고 혼자 옳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금세 다시 팽이를 사서 놀았어요. 저도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저를 다시 돌아보니 아이들을 훈육하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분이 났던 것임을 깨달았어요. 싹 다 버려야 할 것은 아이들의 팽이가 아니라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었지요.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자녀들에게 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장성한 아들들에게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편이 지적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누르고 옳소이다 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말의 상처와 암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채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편애로 날마다 슬퍼합니다. 공의와 회개가 빠진 연민은 가정을 무너뜨릴 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직면하기 두려운 죄를 자꾸 덮어두면 작은 소문에도 흔들리고 회개 없는 정으로만 관계를 이어가면 또 다른 죄를 낳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 빛 앞에 내 어두움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관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저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편애로 흐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곧 나이기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자녀 문제가 참으로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제 부모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편애로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회복시키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0: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0: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이 가져오는 영적 디톡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팔복이고 팔복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즉 비움의 자리에 비로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관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가져오는 영적 디톡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 역시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즐거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 이외에 새번역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성경 공이 모두 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슬퍼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애통하기만 하면 다 복이 되는 것인가? 무조건 애통하기만 하면 모두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도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진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생각난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문단은 좀 막 순교를 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행복하셨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셨던 분이시라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살면 우리도 행복할 것이고 다른 이들도 우리를 보고 행복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 행복하셨지. 행복하셨던 그 예수님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추적해보면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진짜 복과 맞닿아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애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기억나시죠? 네, 한 몇 번 정도 우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세 번 정도 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르는 곳에 숨으셔서 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세 번 예수님이 우셨음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번의 사례에 우셨고 그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셨지만 행복했다면 이 세 번의 울음이 정말 복과 맞닿아 있는 울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가 다른 지점에서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 계속 같이 교제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나사로 역시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죄의 값을 몸에 안고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적 인생으로 전락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들이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어서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죄에 인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보시면서 우셨던 울음도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사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하나님을 창대하다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성읍이 40년 뒤

위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할 그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심판받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심히 애통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으로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게 부끄러워서 너무 속상해서 우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지시게 될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지지 않았던 죄의 짐의 무게를 지시면서 체휼하시는 거죠. 아,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이 이렇게 죄짐에 눌려서 고생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들의 죄의 짐을 풀어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겠다 작정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생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몸소 체휼하셔서 그분이 인생들이 겪었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복된 분이셨다면 그분의 애통을 추적해보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 이것입니다.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인생이여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울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애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 팔복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애통하고 상하여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가장 하나님에게 멸시당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분토만도 못한 흙에서 온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생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지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죄 지은 자신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는, 화석화된 마음을 가진 심령의 인생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을 찢어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그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인생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니 방금 말씀드렸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도 않은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죄짓는 인생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지, 나는 저 따위로 안 살지 라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한 교만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성전에 올라온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죄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눈물이 있던 존재를 상징합니다.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오로지 주님 앞에 근심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통회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구의 삶을 받으셨습니까? 세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가장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자기 고백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세리처럼 말합니다. 그 위대하고 탁월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추격하며 따라갈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그 한 중심에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잘 믿는다라고 평가받던 그때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는 선을 행한 것이 없구나. 오히려 내 안에 나를 짓누르는 죄의 법이 나를 옭아매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죄의 법이 나를 장악했구나.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하,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 죄에 눌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요, 개과천선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도 바울인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왕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왕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사울은 영영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간음했습니까? 사울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요,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솔선수범하고 싸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빠지지 않습니다. 키도 크고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고요, 원래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을 패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밖에 없죠. 짐승들 끌고 온 그 죄밖에 없어요. 이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뭔 잘못이에요? 토실토실한 짐승들 가지고 와서, 예, 이거 뭐 먹은들 나눠준들 제사를 드린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간음죄에 비해서, 살인죄에 비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분 덮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공직에 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지자면 간음한 다윗이 폐위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까? 사울은요, 그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도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시골 저 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밤새 침상이 눈물에 젖어 썩을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복된 인생과 복되지 않은 인생을 나누는 극명한 기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훨씬 더 탁월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시골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있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았을 뿐이지 베드로도요, 은 30에 넘어 해당하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가졌고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또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내려 은삼십을 다시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나 이거 안 받을래, 다시 가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비극의 존재가 되고 베드로는 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가 되어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하나님께 다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가장 극명한 중심에는 눈물이라는

0: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 눈물.
0: 어떠세요, 여러분? 눈물이 요즘 뭐 좀 뭐 눈물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이 구절로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반만 할 뿐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의 첫 번째와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 사울, 바리새인, 그들은 심령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느꼈습니다.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들 느끼기에. 울만한 정도의 타락을 자기들이 안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울지 않아도 돼. 나는 웃어도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비워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비워내지 못하니까 은혜가 쌓인 것이 아니라 교만이 쌓이고 원수마귀의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면, 내 것을 비워내고 은혜가 채워지면 눈물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눈물이 없어졌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제 생각에 나면 4살, 5살 때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따라 제가 기억나는 것은 늘 교회에 갔고, 교회에 갔던 기억, 그 다음에 기도원 갔던 기억, 이웃교회 부흥에 갔던 기억, 계속 이제 엄마 따라가는 거죠. 예, 뭐 애들 엄마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가서 뭐 여기 장애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나요. 엄마, 오늘도 교회 가면 우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교회는 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엄마, 오늘도 교회 가면 우는 거야? 왜요? 맨날 우리 엄마 울었거든. 교회 가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우리 엄마는 맨날 죄를 지었대. 맨날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비단 우리 어머니뿐이었나요?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건물이 좋았습니까? 목사들이 학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였습니까? 아니요. 마룻바닥에 떨어진 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산 위에서 나무뿌리 붙잡고 울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눈물이 없어요. 교회에 눈물 없어요. 나 잘났어 라는 소리만 있어요. 교회에 눈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건물이 끝당, 돈이 끝당, 사람이 끝당, 부족한 게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없어요. 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살아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면 괜찮은 일이죠. 웃어야죠. 예, 웃는 거 행복한 거 좋죠. 그런데 은혜가 부족해서 눈물이 부족하다면 우리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나 자신의 죄를 뛰어넘어 세상과 이웃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복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예루살렘 성을 향한 애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우시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 아닌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0: 그래서 그분은 행복했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행복했던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넘어 세상과 이웃을 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면, 그들의 구원 때문에 애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인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시작.
1: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0: 바울이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분연히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으로 서보니 그런데 보이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기의 동족, 자기의 이웃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고 상한 심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족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는 마침이 멸망인데 하면서 그들을 품고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나의 가족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구나. 마지막은 멸망인데. 이 애통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 아유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내 남편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지네는 지네 또리 할 거지 뭐. 뭐 형님 집까지 내가 뭘 판단해. 옆집까지 내가 왜. 나만 잘 되면 되지. 아이고 뭐 그나저나 우리 애들은 교회 다니니까 뭐 그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넘어 예수님처럼 인생들을 품고 도성을 품고 백성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 번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 전집에 보면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눈물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영혼 구원의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 눈물샘이 있고 이 두 가지 눈물샘물에서 눈물이 흘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만 복받고 지네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나라만 잘되고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잖아요. 더불어 같이 잘되고 더불어 같이 구원받고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눈물이 가져오는 영적 디톡스라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디톡스 여러분 아시죠? 해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디톡스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주스 디톡스 해보신 분 있죠? 손은 들지 마세요. 혹시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막 뭐 ABC 주스 이런 거 막 먹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해봤으니까 나도 한번 디톡스 한번 해보려는데 잘 디톡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웰빙하려고 여러 가지 디톡스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디톡스로 몸매도 좋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그게 다 마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디톡스가 있어요. 심령이 부했던 자들이 영혼의 디톡스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디톡스는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통해 배출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더러움이 은혜가 임하여 눈물로 배출되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에 있는 독소가 눈물을 통해 배출돼야 합니다. 눈물샘이 막혀 있으면

0: 영적 디톡스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좀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영적 디톡스도 필요하고 저는 육체의 디톡스도 필요하고 마음과 생각의 디톡스도 필요하고 쓸데없고 잡다한 것이 너무 많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 죄의 디톡스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욕심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대로 살지 못해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1대1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